채워보고 싶습니다. 소만절기의 시작은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음악 대취타와 함께합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대취타 함께하시겠습니다.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소만절기, 우리 마음도 덩달아 푸르게 채워지고 있는 즈음, 우리 산책길에서도 푸른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푸르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일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인데요. 계랑, 계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시에는 매창과 초는 유희경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매창이 18살, 그리고 유희경은 40대 중반일 때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유희경은 만나기 전부터 시재가 뛰어난 매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매창을 처음 만난 유희경은

두 악기가 결은 다르지만 모두 맑은 음색을 지녀서 쾌청한 음악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수룡음 감상하셨습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2님께서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갔다 오느라 지각했어요. 시장 멘트로 어떤 말씀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사려 해요. 어떤 시인의 작품을 선택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멘트는 소만절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해하시니까 알려드렸고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살 계획이라니 참 멋진 일이네요. 시집 여러 권 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시집 구하시면 우리 산책길 가족에게 좋은 시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새 한 마리가 이쪽 저쪽 유리창에 다가와서 날개로 통통통통 치고는 가버립니다. 다치려나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숲속에 살고 계시는군요. 고니고니님께서 가끔 새 이야기 해주시고 그곳 풍경 전해주실 때 참 향기로웠거든요. 바로 숲속 향기였군요. 와, 그 새가 궁금해지네요. 왜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통통 치고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고니고님님 좋은 문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당악정제의 하나, 헌선도정제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진 당악정제가 모두 5종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모두들 기억하시겠죠?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 이렇게 다섯 종입니다. 오늘 들으실 헌선도 정제는 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서 3000년 만에 한번 열리는 복숭아,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드린다 하는 내용의 춤입니다. 그렇게 귀한 복숭아를 드리니 그 복숭아를 받는 이는 불로장생하겠죠. 예전에 헌선도 정제는 대왕 대비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연향에서 첫째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고려사 악지에도 헌선도 정제의 춤추는 절차라든지 반주, 음악, 창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록은 조선시대의 악학괴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긴 역사를 지닌 당악정제, 헌선도 정제,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끝부분에 약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무용반주 음악이라서 무용반주를 할 때 이런 현상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네요. 지난 2015년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에서 근현대 국악 기록으로 만든 영상 기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중간중간 창사가 나왔는데요. 앞부분에서 막제 5대 이렇게 네 글자를 노래하는 부분 들으셨죠. 5대는 신선들이 사는 선계를 말합니다. 막제 5대는 멀리 선계에 있다가 이런 뜻인데요. 오늘 연주 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레조 봉궐, 봉 천년지 미실, 정 만복지 휴상, 간모 신안, 근진 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선계에 있다가 봉궐에 내조하여 천년의 아름다운 열매 받들어

악기를 배우며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이들은 한 달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하고 매해 연초가 되면 정기 발표회를 가진다. 정기 발표회 때에는 명인과 동호인들이 한 무대에 같이 선다.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지만 이들의 열정이 너무 크고 또 열심이라서 이들과 함께 정기 연주회 무대에 오르면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을 찾고 있다. 학교에서 정악을 배우기는 하지만 가야금 정악을 더 많이, 더 깊이 연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명인의 자부심도 생기고 명인과 함께 연주하는 그 기분을 그들은 잊지 못한다고 한다. 명인들 역시 열정 가득한 이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적지 않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는 평생 가야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다. 3년 전부터 설릉 아트홀에서 열고 있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가야금을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대학생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 명인의 즐거움이 또 하나 있다. 매주 일요일에 남산 국악당에서 하는 영재 국악 모임을 지켜보는 일이다. 영재 국악 모임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국악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모여서 여러 국악기와 무용, 음악 등을 다양하게 배운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바라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들이 국악 꿈나무가 되어 국악 애호가로 혹은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가 국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인 명인은 나이 15세 서울로 올라왔기에 장학금, 책과 교복,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조건 좋은 학교라는 것이었다. 그 공지를 보신 형님은 학교에 낙방해서 실망하고 있던 동생에게 그렇게 좋은 조건의 학교라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 형님의 권유이고 모든 것이 다 무료라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린 충웅은 당시만 해도 학교의 정체를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일단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일반 학과 공부로 시험을 치렀다. 학과 성적이 좋았던 최충웅은 너끈히 합격을 했다. 당시 입학식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뒤 당주동에 있었던 봉상시에서 했다. 지금은 표지성만 남아있는 곳이다. 1955년 4월 1일에 문을 연 국악사 양성소. 봉상시에서 첫 학기 공부를 하고 2학기부터는 운리동 98번지로 이사가 그곳에서 다니기 시작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최충웅. 시골에 있는 친척들은 최충웅이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하니 부러워하고 궁금해하셨다.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니 학교에서 장구치고 가야금 춤을 추는 학교냐 하면서 실망을 드러내셨다.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다. 어린 충웅은 친척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속이 상했고 한동안은 시골을 가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모두들 인정해 주시긴 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의 교육과정은 일반 학과는 학과대로 공부했고 국악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처음 1년 동안 국악의 전반적인 기초를 배웠고 피리와 아악기 적은 전교생이 다 같이 배웠다. 2학년 때에 전공을 나누는데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신체검사를 해서 체격 조건을 보고 전공을 정해주셨다.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중학생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악기가 잘 맞았고 가야금 소리도 마음에 들었다. 중고등학교 과정 6년을 마치고 1961년에 졸업을 했다. 졸업하자마자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다. 당시에는 연구원이란 이름으로 연주자 활동도 했고 여타 행정과 가르치는 일도 함께 했다. 당시 김영윤 선생님 밑에서 조교 생활도 했다. 퇴근 이후부터 일반 연구반, 강습반의 활동을 도왔다. 가야금 줄도 맞추고 악기 줄이 끊어지면 손보는 일도 했다. 당시만 해도 국립국악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희는 국악사 양성소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립국악원에 곧장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생들을 마주하게 되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재수, 김정자와 같은 이들이 독주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일이 무척 후회가 됐다. 뒤늦게 국제대학의 국문과에 입학을 했다. 국문학이 국악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니 야간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1964년에는 첫 해외 공연을 나갔다. 국립국악원의 첫 번째 일본 공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라도 가난했고 국립국악원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서공철, 한범수, 지영이의 동생 지방희 등과 함께한 공연이었다. 26살 최충웅 그리고 명인들은 40대 나이였다. 지도와 지리책에서만 본 나라 미국을 처음 왔으니 청년 최충웅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무려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으니 그 시절 또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국가부영유산 종묘제례학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이다. 그간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가야금 정악을 배우는 이들은 그가 펴낸 악보로 공부를 한다. 그가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말이다.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다른 단계로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하셨다. 만파 정식 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연.

취충홍의 가야금 연주로 만파 정식 지곡 들으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종묘제략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명인은 1955년 4월에 문을 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출신으로서 양성소 6년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연주자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여 년간 근무하셨고요.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양주풍류학회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가야금 한 길을 걸으셨지만 명인은 지금도 매일같이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시는데요. 좋은 연주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도 매일 하시면서 체력을 키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십니다. 평생 한 길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정신력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80대 중반 나이이심에도 여전히 현역처럼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늘 건강하게 여전히 젊은 음악 들려주시길 응원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지기님 말씀을 듣느라 음악에 취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2부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야기 듣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또 지초실님도 이틀째 비가 오네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5곡 타령 골랐습니다. 5곡의 5곡은 5가지 곡식이 아니라 조곡 내 명창이 평소 그가 좋아하시던 남도민요 5곡을 모아서 부르는 노래의 모음곡을 말합니다. 오늘 들으실 5곡은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입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부른 오곡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곡 산타령 혹은 염장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노랫말 한번 볼까요? 제나나 해도 산이로고 너 가세가세 산넘을 가세 바구니 옆에 끼고 산더 가세 해나 제나 해 해도 산이로고 너 이렇게 짤막한 노랫말인데요. 참 운치 있게 노래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매화타령이었는데요.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리씨구나 좋단 말이다 매화로구나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돈 받으러 나는 간다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내 돈 갖다 먹어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돈 받으러 나는 간다.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야. 청산으로 가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꽃 속에서 잠을 자고 가거라.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조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또 방아타령부터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불렀는데요. 노랫말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죠. 노들의 강변에 비둘기 한 쌍 울콩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암놈이 물어서 순놈을 주고 순놈이 물어서 암놈 주고 안몸 순놈 어우는 소리 동네 청춘 과부가 기둥만 보듬고 논다.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곡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또렷한 발음 듣기 편한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249님께서 한 주도 지루한 목요일 비가 와서 실록잎은 더 좋아라.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소만절기고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건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2 플러스 1에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치,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미치 앨범과 모리 슈워츠가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큰맘 먹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모시거나 또 선물을 준비해서 짠 하고 해드렸는데, 아이고, 돈 아깝게 못하러 이런 거 사오니,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도 이해도 돼요. 아마도 준비하느라 고생했을까 봐, 또 자식들이 괜히 돈 많이 썼을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일 텐데, 또 설레면서 준비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또그 기쁨을 표현해 주는 법도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동양고전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한곡더 띄워드릴게요. 김율희, 정표.

0: 자, 오늘도 계속해서 장자 네 편 함께 읽어볼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장자가 총 7편으로 예, 구성되어 예. 있다고 했어요.
1: 왜 이걸 보고 있지? 이런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0: 근데 전호근 교수님도 영상을 보면서 그런 각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1: 우리 예, 뭐 그림자 이야기했죠. 네. 곁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실물이 있다. 그 곁그림자는 그림자에 붙어 있으니까 곁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가 실물이다.
0: 그렇죠.
1: 하지만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는 허상이죠.
0: 네.
1: 마찬가지로 실물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 몸이라는 이 실물도 허상일 수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자가 우화로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 나비 꿈 이야기.
0: 네.
1: 이거 이제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반대로 나비가 자기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죠.
0: 네.
1: 이건 이제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럴 때 대상과 주체를 마주 세움으로써 둘 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게 장자다.
0: 네.
1: 이 말씀도 드렸던 거 이렇게 상상하죠.
0: 네.
1: 이건 이제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럴 때 대상과 주체를 마주 세움으로써 둘 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게 장자다.
0: 네.
1: 이 말씀도 드렸던 거 드렸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뭐 백정이 소잡는 이야기.
0: 네.
1: 그리고 그 군주와 가장 신분이 천한 백정이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신분이 가장 천한 백정이 스승이고 한 나라의 군주가 제자가 된 셈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백정이 천리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소를 잡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0: 네. 자, 오늘은 제4편 인간세편 그리고 5편 덕충부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인간세편을 보면 이제 세속에서의 처세술에 관한 의미가 담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한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 나쁜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자라는 인물도 굉장히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1: 예.
0: 어떻습니까?
1: 방금 말씀하실 내용을 보면 이제 착한 일도 적당히 하고
0: 네.
1: 악행도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비겁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한마디로 이제 전쟁

0: 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장이냐, 어떤 스탠스냐라고 묻는 상황들에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
1: 예,
0: 같습니다.
1: 자주 묻죠. 왜
0: 네.
1: 언어 편이냐 이렇게 든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0: 해야 될까요?
1: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요. 고지전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방첩대 장교인데 그 방첩대 장교가 상관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총 들고 와서 밥 내놓으라. 그래서 밥해 주고 총 들고 와서 물 내놔라. 그래서 물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잡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같은 경우는 공자나 맹자처럼 뭐 지휘관이나 장군이나 뭐한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총부리 앞에서 너 어느 편이냐고 묻는
0: 그 민중.
1: 예, 그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0: 자, 그러면 장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 그래서 이 권력자가 나쁜 짓을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그리고 또 태자는 사람을 뭐밥 먹듯이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앞에서 공자나 맹자처럼 직관하는 걸 장자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애곡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가 나쁜 짓을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그리고 또 서로 영합하는 화를 강조하는데 그 권력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내면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런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는 거죠. 급애곡 같은 현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고 급애곡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 그릇된 권력자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명성이 쌓이면 그게 다시 또 삶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착한 일도 적당히 하고 명예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행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형벌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선한 일도 명성이 쌓이면 그 명성 때문에 나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선을 통해서 명성이 쌓이는 걸 경계하는 거죠.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종욕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그런 함정을 장자가 경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엄청난 수양을 쌓아야만이 이 권력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치 그 권력에 영합하듯이 보이지만 진짜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를 지키는
1: 자기를 지키는
0: 마음이
1: 거예요.
0: 있어야
1: 예,
0: 되는
1: 자기를 지키는
0: 거잖아요.
1: 거예요.
0: 그러면서 또그 권력자를 선의 영역으로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면 안 돼요.
1: 예. 드러내면 죽고.
0: 가능할
1: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희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성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 때문에 삶이 구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부드러움과 비어 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방어를
1: 예.
0: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1: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른바 고사가 이제 당랑거철이라는 고사가 나오거든요. 당랑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아주 힘이 세죠. 앞발이 아주 힘이 세잖아요. 바로 그런 힘이 세고 뛰어나다는 그 자기 재능 때문에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예. 장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믿고 결국 희생당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0: 재능을 앞서 보여서 공을 자랑하는 일을
1: 재능이 없으면 그런
0: 아름답게
1: 일이
0: 여기는 자는 위험을 범할 수 있다.

0: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비겁한
1: 예.
0: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런 어떤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이 장자의 네 편.
1: 그런 걸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0: 네네.
1: 장자야말로 예. 정말 현실을 잘 알았던 사람 아닌가.
0: 예.
1: 그중에 이제 이를테면 저 중국의 학자 관펑 같은 학자들은 뭐 우리 발음으로 관봉인데 장자를 그야말로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다.
0: 아,
1: 이런 식으로
0: 네.
1: 뭐 장자를 아주 폄하했거든요.
0: 네네.
1: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함석헌 선생의 장자에서 이 장자는 저항의 문학이다.
0: 네.
1: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앞서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뭔가 현실 도피적이고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유가철학이거든요.
0: 네네.
1: 장자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0: 그렇게 했습니다.
1: 무슨 황당한 얘기고
0: 예.
1: 뭔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나중에 선과 악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치 않다는 걸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0: 네네.
1: 장자야말로 예. 정말 현실을 잘 알았던 사람 아닌가.
0: 네.
1: 우리의 뭐 정치적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장자에 보면은 이제 혁대고리를 훔친 자는 절구자라고요. 구가
0: 네.
1: 이제 혁대고리인데 절구자, 피절구자 주하고 혁대고리를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임금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0: 네.
1: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나니까 장자가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니라 정말 장자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로구나.
0: 네.
1: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의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0: 네.
1: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자나 맹자처럼 나서서 바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혁명가 스타일이 아니라 묵묵히 생존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그런 인물 유형이 장자가 아닌가.
0: 네.
1: 그렇다면 유가 철학이나 장자 철학이나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어쩌면...

0: 부득이하게 장자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쓰자면 뭐 꼽추라든지 뭐 전련발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특정 사람을 두고 써서는 안 되는 호칭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은청이라든지 입술이 없는 사람, 그 발뒤꿈치가 형벌로 잘린 사람, 또 뭐 사지가 질이 멸렬한 사람,
1: 아이고,
0: 예. 숱한 이 기형인들이 덕이 가득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아. 주인공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1: 네.
0: 장자가 의도하는 게 있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의 가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런 오판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덕중구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1: 네. 아, 그 외적 어떤 신체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인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덕을 쌓은 마음 평정을 이룬 참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여기 덕충부에서 네. 다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거치안이 내면의 성숙에 있다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자가 오히려
0: 숲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 예.
0: 그 아니 그렇게 낮은 곳에 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자가 아저 돌덩어리 뭐 기왓장 조각 저런 데 도가 있어. 그러니까 동각자가
1: 예.
0: 아니 저 왜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집니까? 이러니까 장자가 급기야
1: 예.
0: 저 똥덩어리 안에 도가 있어.
1: 네.
0: 예.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부처님이 똥막대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가장 낮은 곳. 밑바닥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안다.
1: 네. 네.
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삶 자체가 예를 들어 어느 귀족이 잠깐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체험을 하는 것과 실제로 거지인 사람들의 그 실존적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흉내낼 수가 없는 예. 것이죠. 예.
0: 거지 옷을 입고 잠깐의 그 우아한 슬픔을 즐기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는 이 도를 직접 아는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형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1: 네.
0: 이 사람들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1: 네.
0: 보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장자가 예로 든 그 결핍을 가진 혹은 네.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우선 뭐 그 워낙 많습니다. 에테타도 있고 인기주류무순도 있고 옹황대용도 있고 지리소도 있고 수많은 이 기형인들이 나오는데
1: 예.
0: 그중에 이제 에테타라는 인물은 노나라 임금이 에테타를 초청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1: 네.
0: 대화를 나누고 났는데 그 에테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허무해져요.
1: 임금이요?
0: 예, 임금이요.
1: 예.
0: 그러니까 에테타가 없으니까 도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도대체 어떤 매력이 예. 있길래 그랬을까요?
0: 그런데 예. 그 용모는 테타라는 말 자체가 낙타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낙타 등처럼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
1: 네.
0: 그러니까 이 뭐 장자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 옮기면 꼽추나 곱사등이 이렇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런가 하면 이제 용모 자체도 워낙 추악해서 사람들이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수수께끼죠.
1: 그러네요. 네,
0: 도대체 왜 이럴까?
1: 네.
0: 그런데 이제 장자는 거기에 보면 에테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권력이 없고 그리고 부도 없고
1: 네.
0: 또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1: 예.
0: 그리고 뭐 화려한 언변도 없고
1: 그 흔히들 사회적으로 추앙하는
0: 그렇죠.
1: 그런
0: 예.
1: 조건이 없는 하나도
0: 겁니다.
1: 없어요. 예.
0: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평정을 유지해요.
1: 네.
0: 예.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소산하고 해도 에테타는 흔들림이 없어요.
1: 제가 잠시 이 예. 에테타를 묘사한 대목을 예.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나라에 용모가 추악한 사람이 있는데

0: 세속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1: 네.
0: 이게 덕중부 편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애태타는 가르치지 않는 가르칩니다. 예. 이게 아주 핵심인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드러나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혹은 태도로서
0: 그렇죠.
1: 드러난다.
0: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의 예. 눈에는 그 덕이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보면 도대체 덕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덕을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 드러나지 않는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 나올 수 있을까요?
0: 덕은 드러나지 않지만
1: 예.
0: 덕의 반대, 뭐 악이라고 할까요?
1: 네네.
0: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1: 알 수 있죠.
0: 예, 알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안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악영향을 받죠.
1: 네.
0: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아마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짐작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쉽게 네. 이해가 됩니다. 자, 덕충부에 등장했던 애태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한 명 또 등장 인물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예, 세트로 소개해 드리죠.
1: 세트요.
0: 한 명은 인기지류 무순이고요. 또 한 명은 옹왕대영입니다. 위나라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공자도 만났던 임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데
1: 네.
0: 물론 이 영공과 인기지리 무순이라는 사람의 만남은 장자가 이야기로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인기지리 무순은 인기하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제 장자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절름발이에요. 그리고 지리는 사지가 지리 멸렬해요. 어느 정도로 지리 멸렬하냐면 장자의 지리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턱이 배꼽 밑에 숨어 있고
1: 네.
0: 양 어깨가 저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고
1: 예, 예.
0: 이 머리카락이 아래로 이렇게 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솟구쳐 있고
1: 네.
0: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 지리소인데
1: 네.
0: 인기지리무수는 절름발이에다가 그런 지리소의 모습까지 갖추고 있고
1: 아.
0: 무순이라고 할 때 순은 입술 순자입니다.
1: 예.
0: 입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자 표현대로 하면요.
1: 네네.
0: 그런 이제 복합적인 기형인데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비정상이죠.
1: 네네.
0: 그런데 위나라 영공이 그 인기지리 무순과 함께 있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인기지리 무순이 떠나고 나서
1: 네.
0: 다른 보통 사람들을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1: 이상해 보이더라는
0: 예.
1: 거예요.
0: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목이 가늘고 길지?
1: 예.
0: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1: 네. 왜 저 사람은 머리카락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
0: 맞습니다.
1: 이런
0: 예.
1: 것 같은 거예요.
0: 예. 예. 예. 인기지리 무순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옹왕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나라 황공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예. 이야기는 지어낸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네. 인기지리 무순과 옹왕대영은 가공의 인물이네요.
0: 그렇죠.
1: 장자가
0: 가공의
1: 만들어낸.
0: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이 기형인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1: 네.
0: 그런가 하면 이제 옹왕대영은 이 대영은 크다란 혹이란 뜻입니다. 옹왕은 항아리, 질그릇 뭐 이런 뜻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옹왕대영은 이 목에 항아리만한 크다란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네.
0: 그런데 제나라 황공이 그 옹왕대영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을 봤더니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혹이 없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하나의 그 편견이자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장자가 이 경우에 비추어서 풍자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1: 예.
0: 이건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 철학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와, 이 가공의 인물을 통해서 우화적이고 또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덕이 높으면 외모를 잇게 되고 이 정상과 비정상성이
0: 예, 정상과
1: 얼마나
0: 비정상.
1: 상대적인 예. 것인지를 예. 이해하게 하는 거네요.
0: 그 그러니까 이제 예.

0: 그러면 이게 기준이 정말 나라는 이 개인의 개성을 기준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기준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각자 이렇게 개성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미친 것보다 통으로 미친 게더 심각한 것 아닌가. 예.
1: 네.
0: 그런 느낌을 장자를 읽으면서 또 건강검진 받으면서 느낀 적이
1: 아,
0: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는군요. 그러니까 장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을 의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세속의 기준, 사회 통념이 만든 것, 결국 그것이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정상성의 비정상성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늘 상대성을 깨닫고 좀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볼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사라져 버린 거죠.
1: 맞습니다.
0: 불행히도 저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자신을 둘러싼 온갖 그뭐 비싼 의상이 될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자기를 앞세울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일 수도 있는 것들을 다 버린 상태가 아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를 가게 되면 모두 다 환자복을
0: 그렇죠.
1: 입고 누가 누군지 알수 없는 아주 평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주변의 어떤 선배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면서
0: 우리가 뭐그
1: 가게 되면 모두 다 환자복을
0: 그렇죠.
1: 입고 누가 누군지 알수 없는 아주 평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주변의 어떤 선배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면서
0: 우리가 뭐그 근데 그것도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에 간다 그러면 다들 수영복만 입잖아요. 그런데
1: 네.
0: 거기서도 막 명품 시계를 차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더 보이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외모, 능력, 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곤 하는데, 장자의 덕충부에서는 지금 읽어도 조금 급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사유를 현대사회에 이제 잘 적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종사 편, 그리고 마지막 편인, 장자 네 편의 마지막 편인 응제왕 편입니다.
1: 네. 자, 아유, 저 벌써 아쉽네요. 두 편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자, 그 시간도 기다리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섬섬옥수님께서 장자는 상속 문제와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처신과 조언을 했을지 심히 궁금해지는군요. 이거 저희가 적어뒀다가 다음
0: 다음
1: 시간에
0: 시간에 말씀 나누죠.
1: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7 쓰시는 분, 교수님 말씀이 재밌어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해
0: 감사합니다.
1: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부부라고 말하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감을 둘이 만나 하나의 온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날. 오늘은 그 담백하고도 깊은 무게를 지닌 부부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삶에 가장 알맞은 숨결을 조용히 나누어 가지는 일일지도 몰라요. 처음에 뜨겁던 열정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은은한 온기로 가라앉고요. 그 빈자리에는 눈과 달이 끌어주었네 전해드릴 텐데요. 정수아의 해금, 오연의 피아노 연주예요.

지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또 상대의 거친 모서리를 혹은 나의 모서리를 깎아내면서 맞춰가는 게 부부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말 없이 건네는 미소 하나, 따뜻하게 맞잡은 손길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들. 참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일이다 싶죠.

거 보면 말이 중요하다. 좀 저도 그렇지만 예쁜 말참 많이 하려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한번 딱 이렇게 화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다 주고 싶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서로의 그 배우자와의 관계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나는 그 이런 게참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가 소년 에세이, 수련의 말들 중에서 일부분 함께 할 텐데요. 요가를 통해서 얻은 감정들을 구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작가예요. 요가든 삶이든 자세가 중요하다는 작가의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건달에 숨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고은혜 가야금 연주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까지 오리의 헤엄처럼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내 삶은 이미 입시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부지런히 사랑하며.

김경아가 피리와 태평소 연주 그리고 노래까지 한 마술피리 듣고 오셨어요. 0582님께서 오늘도 음악마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난초 오후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옹해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하나 되어 듣고 오셨어요.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였는데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0600님께서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부부의 날이라 남편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묻네요. 부부가 된 날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하나 되어라는 곡 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는데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현 잘 안 하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막 낯간지럽고 쑥스러운지. 이것도 늘상 하면 괜찮은데 이제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무슨 일 있느냐.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또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뭐 사랑한다라는 말에 싫을 사람 제가 봤을 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김인설님께서 아 저는 솔로라서 잘 모르겠어요.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싸우면서도 정이 그렇겠죠? 들겠죠?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매사에 다 부딪히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싸우고 싫고 그러면서도 정이 드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그냥 공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배우자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막상 또 없으면 참 허전하고 괜히 걱정하고

조주선의 노래로 연꽃 피어오르리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 아, 누가 한 말일까요? 부처님 법 앞에선 이 낯설고도 기이한 다짐의 주인공. 지난 6일에 조계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법명을 받고 불자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 행자 가비의 약속이에요. 장삼을 딱 걸치고요. 108염주를 목에 건 로봇이 스님들 앞에 서서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답하는 모습.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해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는 오계라는 건 본래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한 수행의 과정인데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르는 거잖아요. 과충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는 로봇의 맹세를 인간의 구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씁쓸함이 스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계종이 특별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네요. 김정승의 대금연주로 청성곡 듣고 오시죠.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셨을까요? 명상하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이었죠. 자, 이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노래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하진의 노래로 청정심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아, 근데 처남은 언제까지 저럴 거래? 아, 매일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면서 장가는 언 그래? 하는 일 없이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을 보거나 행패를 부리는 무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건달 같다 혹은 건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뜻하죠. 그런데요, 이 건달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결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건달이라는 말의 뿌리는 의외로 먼 옛날 인도 신화와 불교 용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달바라는 존재가 바로 이 단어의 시작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간다르바를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건데요. 당시 문헌에 따라서는 건달바뿐만 아니라 언달바나 건달박으로 적기도 했대요. 그렇다면 신화 속 이 건달바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천상의 궁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담당하던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백제 오악사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낱말이죠. 건달. 3900님께서도 아, 건달에 이런 뜻이 있었다니요? 라고 하셨는데 건달 속에 담긴 흥미로운 반전의 사연 함께 들여다봤어요. 저도 이 반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오직 향기만 맡고 살던 고결한 존재였는데요. 이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의 시선이 덧대어지면서 생업 없이 풍류를 즐기던 모습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노는 걸로 비춰졌다고 하니까 살짝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단어의 뜻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 뿌리에 담긴 자유로움은 전부 사라진 게 아닐 텐데요. 비록 이 단어가 가진 시대적 정의는 변했을지 몰라도요. 그 뿌리 깊은 곳에 존재하던 자유로운 영혼, 또 예술을 사랑하던 마음까지 전부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팍팍한 현실이긴 하지만 남들의 시선에 갇히기보다는 내 안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풍요를 즐기

쉬는 여유가 참 필요한 요즘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아름답게 채워가는 당당한 하루 여러분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건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구시로다인데요. 축원과 고사 덕담으로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는 비나리를 쉽고 다채롭게 또 평안하고 행복의 기운을 담아서 노래한 곡이에요. 인풍류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인풍요의 노래와 연주로 구시로다 전해드렸습니다. 긴호흡 돌고래님께서 오늘 절기상으로 소만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농가월년가를 찾아보니 이 무렵에 가뭄이 심한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모처럼 비가 종일 내려서 공기가 청정해진 것 같아요. 돕는다는 건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루였어요 하셨는데 와 함께 비 어제 모처럼 비가 종일 내려서 공기가 청정해진 것 같아요. 돕는다는 건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루였어요 하셨는데 와 함께 비를 맞는 거다, 돕는다는 건. 그 마음을, 상황을 공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좋은 말. 저도 가슴에 잘 새겨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정말 반가운 비가 내려서 마음까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1716님께서 저도 용기 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볼게요. 깜짝 놀라서 넘어지면 어떡하죠? 하셨는데 이런 건 놀라도 좋아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참 좋은 말 준비했는데요. 이용선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끝곡 만나보시죠.

거리가 오락가락해서 출퇴근길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 세상은 한결 산뜻하네요. 성급하게 찾아왔던 이른 더위, 또 미세먼지는 맑게 씻겨 내려갔고요. 5월의 초록은 빗방울을

0: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 오늘 좀 서늘합니다.
1: 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이산저산.
0: 보리 쓰고.
1: 산에서 뻐꾸기가 울고 찔레꽃 아카시아 꽃이 핀다고 하죠.
0: 네. 오늘이 소만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마 가정의 달 마지막 기념일이 아닐까 싶은데 부부가 서로 가정의 달 수고했다.

0: 오늘의 첫 곡은 이하진의 둥둥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진짜.
0: 네. 네.
1: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 꼭 한마디라도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0: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 건수 자체는 6년째 그래도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근데 이제 또 계속 늘고 있고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비중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1: 그랬구나. 아니 뭐 살다 보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요.
0: 네.
1: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0: 네.
1: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0: 네.
1: 이제 부부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결혼을 한 했다는 가정하에,
0: 네.
1: 여러분들은 정말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랑이 막 샘솟는지,
0: 아 언제 샘솟는지 네. 사랑이,
1: 네,
0: 네,
1: 곧 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0: 네.
1: 요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0: 어떤 거요?
1: 어떨 때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지. 네.
0: 그냥 그걸로만 문자 주제 해도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일단은 투트랙으로 남겨놓겠습니다.
0: 아 예. 네. 쏠림 현상이 예상되지만.
1: 어떨 때 이 마음에 어떤 그 사랑이 뿜뿜뿜뿜 샘솟는지.
0: 네.
1: 아니면 이럴 때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면서 정말 아. 예, 꼴도 보기 싫으신지.
0: 정 떨어지는 순간도 있을 테고
1: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0: 하지만 사랑이 샘솟는 네.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 네.
0: 끄집어 내보세요 어떻게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이럴 때 사랑이 샘솟는다 혹은 이럴 때 아 정이 좀 떨어진다 어떨 때 그러시는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떨 때 또 정이 떨어지는지 또 어떨 때는 호감이 생기는지도 그래, 그래, 그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부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1: 그러니까
0: 사실 뭐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
0: 부부 관계든 친구 네. 사이든 관계에서는 다 비슷한 그렇죠. 것 같아요.
1: 우리 집 얘기를 쓰면서도 옆집은 말이죠. 그렇게
0: 아 그 필터링
1: 그런, 오케이. 페이크도 괜찮고
0: 예.
1: 네.
0: 자 다양한 방법으로. 호감이 어떨 때 생기고 정이 언제 떨어지는지
1: 네.
0: 문자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이거 녹음 다시 하자.
1: 다시 해야 돼 이거.
0: 아니, 이거 저기 하드에서 저 이거 지우든가 해야 지금.
1: 광주에 있는 세종 PD 깜놀했겠네요. 자, 아 이게 무슨 곡이에요? 노래 좋다 하신 부채도사님. 아 여기 이제 수년 전에 불금의 국악 한웅원 감독이 함께 했었을 때 만든 곡이었죠.
0: 그렇죠.
1: 이 코너에서 만들었었어요.
0: 한양
1: 그 코너에서.
0: 스캔들.
1: 한양 스캔들에서.
0: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모르고.
1: 이렇게 오랫동안 틀 줄 몰랐죠 그때.
0: 그냥 장난 삼아 네. 재밌게 그냥 녹음을 했는데.
1: 평생 박제가 됐고. 고은 씨는 좀 해외 가 있던데. 네, 해외에서 깜짝 놀랐겠네요.
0: 그렇겠네요.
1: 끼리끼리 사랑가 바투 장서윤 한웅원.
0: 네.
1: 감독이 함께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1: 네.
0: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어떨 때 사랑이 샘솟고 또 어떨 때는 또 정이 떨어지는지
1: 네.
0: 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습니다.
1: 네.
0: 어떨 때는 정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호감이 생기는지 문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1: 제일 길어 보이는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128님

0: 됐죠. 행복... 애가 5학년이니까.
1: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하죠.
0: 너무 행복해.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어, 이 사람과.
1: 네. 어이구 당연한 얘기로. 아,
0: 너무 좋습니다. 부부의 날. 네. 아, 좋습니다.
1: 아는 뭐야? 3445님. 네. 마누라 아프다고 하면 짜증내고 본인 아플 때 좋은 거 다 사먹고 어리광 필 때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0: 아. 남편분에 대한 얘기이신 거죠? 아. 그죠? 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막 짜증을 나.
1: 짜증을 내는 거야.
0: 그 아픈 거 왜? 아, 왜 얘기해? 약간 이런 거 같고.
1: 아 그런 건가? 아 그런 건가 보다.
0: 그 본인이 아플 때는 내가 아프니까 녹용 뭐 이런 거 사 먹어야지.
1: 맞네.
0: 어, 여보 여보 나 아파.
1: 그거는.
0: 나 뭐 사줘. 이렇게 할 땐 진짜 짜증 나지.
1: 맞아요. 아 막 나 아픈데 뭐라고 하면 진짜 짜증 나죠.
0: 아 그럼.
1: 막 아픈데 아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니지 막 이러면. 아이고 왜
0: 그러니까 내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 그랬지.
1: 꼭 그런 분들 어. 그런 분들 말은 꼭 그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
0: 아니 근데 나 지금 아픈데.
1: 아, 아픈데.
0: 여보 아퍼? 어. 좀 같이 병원 가자라든지.
1: 어. 내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 왜 이렇게 대사들이 막 떠오르지? 이런 것들.
0: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네.
1: 사실 이거 금기어입니다, 그죠?
0: 그쵸.
1: 금기 문장이에요. 1089님.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 모를 때 섭섭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서로 자주 말하고 챙겨줬던 것들인데 정말? 아, 몰랐어. 아 까먹었네 할 때 섭섭합니다. 사랑이 샘솟을 땐 어, 글쎄요. 기억이 점점점.
0: 아, 네.
1: 왜 예상한 문자가 들어왔죠?
0: 왜 잊어버릴까 진짜. 어, 참.
1: 근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건 너무 큰 포용인가?
0: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은.
1: 이달에 대출금 갚아야 되고 어. 회사에서 막 업무 내려오고 막 또 집에 들어갔더니 막 막 또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오늘이 며칠이야도 사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0: 맞아.
1: 그래도 아. 챙기긴 챙겨야 돼요. 캘린더가 왜 있습니까?
0: 네.
1: 알람 설정 해놔야죠.
0: 네. 네. 어, 꽈배기님께서 아플 때 달려와주고

0: 생긴 갈등이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그게 또 집안으로 연결되고 그 완전 최악입니다 진짜.
1: 오늘 부부의 날에 문자 지금 약간 이혼 상담소 같은 느낌입니다.
0: 네. 그러긴 한데 네. 어두운 면을 또 들춰내야 돼요.
1: 아 들춰냅니까?
0: 개복을 해야 수술을
1: 좋습니다.
0: 하지.
1: 네. 음악 듣고 이제 수술 집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죠? 막 이 사람이 이래서 지금 보면은 네. 샘 솟는다는 0%야 지금.
0: 없어. 사랑이 샘 솟는다는
1: 0이고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꼴보기 싫고 저것 때문에 꼴보기 싫고가 지금 계속 네.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꼬꼬만냥입니다. 네,
0: 뭐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입 열렸을 때 마구마구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제 반려자 지금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음악 듣고 와서 네. 해결 상담소
0: 해결 가능할까요? 네,
1: 우리 김봉영 소장님과
0: 제가요? 어디 소장이죠?
1: 네? 부부 고민 해결 상담소.
0: 아 그런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음악 듣고 온 동안 자유롭게 남.

0: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사랑 거짓말이 듣고 왔습니다.
1: 아름다운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0: 보죠, 또.
1: 또 보겠습니다.
0: 예.
1: 1421님께서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같이 아기 낳고 키울 때부터 짠하더라고요.
0: 맞아.
1: 그렇게 부부에서 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그 짠함도 사랑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 사랑의 어떤 다른 버전?
0: 그렇죠.
1: 인 것 같아.
0: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1: 그치.
0: 포용적인 단어여가지고 짠함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연애할 때 막 설레고 심장 뛰고 그거가 지금 계속 지속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살면서 정말 애잔함, 측은함 이런 것들이 맞아요. 또 다른 사랑인 것 같아.
0: 맞아요. 옳은 얘기해 주신 1421님께 김치 네. 선물 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좋네요. 7145님께서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아도

0: 는 아 부부끼리 용돈을 서로
1: 그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교환 아니에요 그러면?
0: 아니 그래도
1: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거지 뭐.
0: 아 어쨌든 마음은 어떤 표시하는.
1: 아 네네네. 네.
0: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6491님께서 인생 선배로 라떼 타령을 한번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저한테 같은 남자가 봐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진짜.
1: 그러게요.
0: 좋은 남편 두신 것 같네요, 진짜.
1: 3752님께서 이거 공감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애가 남편 단점을 닮았을 때 그렇게 남편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지 끝번호. 아니 왜냐면
0: 다행히 나도 공으로 안 끝나.
1: 왜냐면 제가 약간 네. 그 밤에 잘 때 잠꼬대를 좀 잘해요.
0: 맞아요. 그날의 일과를 보고해주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
1: 잠꼬대를.
0: 그래서 봉혁 씨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1: 그럴 정도로
0: 다 나오니까
1: 잠에서 그렇게 잠꼬대를 하거든요. 와이프 입장에서 지금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야 우리 아들도 장난 아니더라고.
0: 아 그래. 네.
1: 얼마 전에는 계속 꿈에서 뭔 꿈을 꿨지. 아빠, 아빠, 아빠, 왜? 잠꼬대였어.
0: 아 진짜로.

0: 아니에요.
1: 아, 너무 재밌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0: 진짜 캐릭터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1: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들어야 돼요.
0: 얼마나 좋아. 와, 좋습니다.
1: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산란기를 앞둔 암꽃게가 요즘 제철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암수는 대개 종의 이름 앞에 암이나 수를 붙여서 구분을 하죠. 암꽃게, 숫꽃게, 암퇴지, 수퇴지 이렇게 부르는 식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꿩은,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꿩의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0: 1번 고돌이, 2번 꺼병이, 3번 초고리.
1: 왜 거기서 약간 삐끗하셨어요?

0: 자,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고 불러요. 꿩의 새끼는 뭐라고 부르는지.
1: 네.
0: 자, 고돌이 꺼려 있습니다. 갑니다. 목요일 오후 괜히 짜증나고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1: 꺼병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고등어 새끼를 고돌이, 작은 매 새끼는 초고리라고 합니다.
0: 작은 매를 이제 초골이라고
1: 네.
0: 한다. 자, 꺼병이 이거 모르신 분들도 은근히 또 계시더라고요.
1: 네.
0: 까투리 암컷이고 장끼는 수컷이고 꿩의 새끼는 꺼병이다. 아,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할게요.
1: 네.
0: 3990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드르륵 똑똑똑.
0: 똑똑하기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 유상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목요일 오후 괜히 짜증나고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국내외 의사들과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0: 날씨도 우중충하고 우울하다. 그때도 한잔 하시고.
1: 네.
0: 그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유산균.
2: 네. 저는 유산균 9801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2: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 질 거고요. 오늘 판슐랭이죠.
0: 네.
2: 오늘 심청이 나옵니까?
0: 대본을 봤더니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2: 아, 아직은
0: 네,
2: 아니에요.
0: 태어나기 직전이어가지고 그러면... 심청이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고.
2: 아, 그래.
0: 네. 오늘 곽씨 부인과 신봉사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2: 오늘이?
0: 그런가 봐요. 나 아까 읽는데도 막,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울 때도 그 우는 연기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2: 여보. 이걸로. 기다도.
0: 왜? 아, 사, 그런 얘기 하면 꼭 그런 실수 하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마누라.
0: 아, 너무 노력하겠고요.
2: 네. 자, 1부 끝곡 앵비의 사철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의 삶과 평화정신을 담은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가 열린다네.
1: 오, 사명당 아리랑?
0: 그래 그래. 밀양하면 밀양 아리랑이 있고 또 밀양을 대표하는 사명대사와 표충사까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녹인 거지.
1: 그러네. 표충사라는 지역의 문화유산 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문화와 공연예술을 결합해서 문화유산 공간의 활용성과 문화적 가치 확장 효과도 있잖아.
0: 그렇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결합들도 요즘 많고 해외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많은데 실제로 어제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김해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는 신라 금관부터 왕후 천축국전까지 신라 특별전이 유럽 최초로 개막해서 전시를 시작했다.

0: 문화유산 공간의 활용성과 문화적 가치 확장 효과도 있잖아.
1: 그렇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결합들도 요즘 많고 해외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1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조윤섭 밴드의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유럽 최초로 파리에서 어제 개막한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 신라 황금과 신성 이 전시가요 8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금관부터 왕호 천축국정까지 개막 첫날부터 파리지행들이 신라 특별전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신라 천년의 황금 문화와 정신세계

0: 콘서트로 하는 이런 전시와 공연들이 지역 문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이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극장 판슐랭 심청가 두 번째 시간이죠.
0: 네. 네.
1: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할 텐데 자, 이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0: 판소리 해레본
1: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1: 지난주부터 드디어 판소리 심청가 정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 성우입니다.
0: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 오늘요? 제 제자가 합격한 날이요.
1: 그랬다면서 K본부.
2: 예, K본부에 와. 또 성우 한 명 또 배출됐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아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김수영 씨만 찾아가면 그렇게 다 잘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
2: 비결이요. 네. 학생의 정진이 비결이죠.
1: 아, 근데 신남이 느껴진다.
2: 어, 네. 어, 이 친구는 제가 꽤 그래도 오랫동안 가르쳤던 친구라.
1: 아, 그래요.
2: 네.
1: 또 성우 생각 있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우 레슨은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자 리딩 해봐 하고 국악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1대1로?
2: 어, 1대1 수업도 있긴 있는데요. 네. 보통 단체 수업이 많아요.
1: 아, 단체로.
2: 네. 그리고 대형 학원 기준으로 이게 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모든 본업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 아,
2: 불가능하죠?
1: 자, 판슐랭 들어가 볼까요?
2: 네.
1: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2: 아, 예. 네.
1: 자, 그나저나 봉숭아 물 이렇게 네. 드리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봉숭아 물 드리기도 하세요?
2: 어, 되게 하고 싶은데 네. 안 이뤄질까 봐.
1: 아.
2: 이젠 안 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자, 여기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하러 갑시다. 심청이 아. 만나러 갈까요?
2: 네, 지난주 네. 황해도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교와 네.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지성으로 기도 끝에 부처님 오신 날 태몽을 꾸고 그렇죠. 딸을 낳는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1: 네.
2: 딸이라 하니 섭섭해하는 곽씨 부인을 심학교가 그런 소리 말라면서 잘 키워보자고 덕담을 허는디.
3: 하하, 여보 마누라. 아, 어찌 그리 섭섭해하시오. 요즘 세상에 그 아들도 잘못 두면 고생하고 딸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하고 바꾸겠어. 요즘은 사위가 아들처럼 아주 잘한답디다.
2: 그런가요?
3: 문 좀 열어보세요.
2: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미역국 들어가요.
2: 아유, 기덕어멈.
3: 아유, 봉사님.
1: 아예.
3: 문 좀 열어보셔요.
1: 아유,
3: 우리
1: 기덕어매 오셨구만. 우리 기덕어매가 첫 국밥을 끓여왔구만. 더듬더듬 문이 어딨더라. 들어오시오. 아이고, 고맙소, 기덕어매.
3: 아이고. 곽씨 부인은 얼른 이 국밥 드시고.
2: 아, 예. 응?
3: 신봉사님은 삼신할미한테 올릴 삼신상 받쳐놓고 조금 빌어보시오.
1: 아, 삼신할미한테 내가 뭘 어찌 빌겠어. 아, 어떻게 비는 것인지 나는 잘 못하니까 그 기덕어매가 나 대신 조금 빌어주시오. 에?
3: 아니, 그 마눌님이 아기를 낳는디 남편이 빌고 애아빠가 빌어야지.
1: 그나저나
3: 나도 모르니까 신봉사가 빌어보시오.
1: 지난주랑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는
2: 원기가 돌아오셨나
1: 봅니다. 아, 그랬나 봅니다. 보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빌어볼 거나 예를 갖춰야 할 것이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갓도 쓰고 의관을

0: 오래 살게 하시옵고 왕비 덕행이며 부모 향한 효성이며 남편 섬기는 마음이며 뛰어난 재주며 넉넉한 복을 주어 오이 크듯 달 차듯 그냥 잔병 없이 잘 자라고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1: 아이고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2: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인. 예. 네, 한눈 팔지 마시고. 예. 저 국밥이나 꼭꼭 씹어 드시오.
2: 아유 네. 아유 그나저나 서방님. 우리 딸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기덕 어머님 또 좀 부탁 좀 드려요.
1: 아이고 참말로 아직 딸내미를 안아보지도 않은겨? 아 인줘봐요. 아이고 봉사님 이 팔을 살짝 내밀어 보시오. 내가 그 딸내미를 팔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래 요래 요래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안아보시오. 어떻소?
0: 아이고 아가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둥둥둥 내 딸이야.
1: 아 금자동아 옥자동아
0: 둘도 없는 내 자식아 그 뭘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살까. 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생겨나 네가 어디서 생겨와

0: 들이 앵두같이 붉은 것이 어찌 이리 저를 닮았을까요?
1: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래턱이 둥그스름한 것은 어찌 빼먹소.
0: 아이고.
1: 둥둥둥 내 딸, 둥둥둥 내 딸.
2: 귀덕어머니, 적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떻게 빈다요? 귀덕어머니가 좋게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한번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지하고 두손 합장 비는디. 눈뜬 사람 같거든면 명과 복을 많이 태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만은 봉사라 맹성이 있어 뚝성으로 비는디. 남 듣기에는 삼신님네와 꼭 싸우듯이 빌던 것이었다. 삼십삼천 도솔천 삼신제왕집내 화이 동심호.

살까? 둥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겼나? 네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끄리 솟아나. 하운지 다 기봉턴지 구름 속어 쌓여와. 호진강 속장이 네가 뉘어서 환생. 은하수 지행 여성이 네가 뉘어서 내려와. 남녀폭다불 장만 혼들 든든 허기가 녹았으며 산호지연 조절러당 쓴들 반갑기기가 들끓나. 어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어둥둥 내 딸. 천정이 강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을 찐 것이나

0: 다행히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제 발로 걷거들랑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을 찾아와서 아가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무덤이다 하고 가르쳐서 모녀 상봉 시켜주십시오. 아휴, 안못 보는 남편에게 어린 자식 남겨두고 죽음으로 헤어지니 서방님 귀하신 몸 슬픔으로 상하게 마시고 소중하게 하옵소서.
1: 그런 말 말래도 자꾸 우지 이러시오. 그런 말 말아, 그런 말 말아.
0: 이 생에서 못푼 하늘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십시다. 아가, 우리 아가. 아이고, 예뻐라. 하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너 낳자 나 죽으니 죽는 어미 산 자식이 나고 죽고 이 무슨 죄일까? 네, 저도 얼른 많이 먹고 집안을 부탁한다. 서방님, 제가 우리 딸 이름 짓는 걸 잊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청이라 불러주셔요.
1: 청이?
0: 네. 우리 딸에게 주려고 지은 모자며 금실로 수놓은 비단이며 여자아이들 놀이개까지 저 경대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씌워주고 내가 꼈던 옷가락지도 경대 안에 두었으니 우리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듯이 끼워주셔요.
1: 아이고 나 죽겠네. 야, 아이고 제발. 아니야,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오. 예?
0: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숨이 가빠 못하겠어.
1: 아니 그 병든다고 그거 다 죽는
0: 잘
1: 거 없어.
0: 부탁 잘
1: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내 얼른 또이 약방 가서 약 지올 테니까 그런 말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 부디 안심. 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 불이 나게 다녀오리다. 여 마누라, 아이고 내약 지어왔어. 이 약자시면 그냥 즉효를 본답디다. 어서 일어나 약좀 먹어보시오. 에? 마누라, 아이 마누라, 아유 마누라, 아이고 저런 것을 두고 날 버리고 갔구나. 황천이 어디라고 나를 버리고 저것 두고 죽단 말이 웬 말이오.
2: 이렇듯 즐길 적어. 그때여 곽씨 부인은 회복한 조치리리 다못 뛰어 찬불에 빨래 허기 조석 주반하느라고 외풍을 과했으여 산후펄증이 나는 뒤에 만신이에 두루 붙고 호흡 전 좋하여 식음을 전 배우고 정신없이 앓는구나.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구님 만신 이렇게 아파 아매도 난못 살겠소. 신봉사 커블레여 문우하여 약도 쓰고 100가지로 서둘러도 사병의 무약이라. 죽기로 난 병이니 일분 효차했으리오. 병세 저 점 위중하니 곽씨 부인 또한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눈물을 지으며 유언을 하는디 가구노 손길을

상상헌정하고 뒤돌조차 죽제 떠니

혈혈 단신 언제 할 곳 발 없어 집행일을 찾아 짚고 때를 찾아 다니다가 더 뒤를 쫓아 죽겠더니 천변기에 그뿐 때를 찾아 다니다가 돌에 채여 넘어지나 구렁에도 뜨그르

머리 천행으로 저 자식이 죽지 않고 자를 않소. 제발로 큰 것들다 앞세우고 기를 모으러 내 무덤을 찾아와서 어거 이 무덤에 너의 부친 분묘로다 가르쳐 모녀 상봉 그릇 시켜줘.

불러준다 누구비 산자식이 생사가 누구 무삼주냐 내 준방종 많이

0: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국채 도사님이 아 신봉사 연기가 너무 좋다고.
1: 아.
2: 저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신봉사가 안 도와줘서 곽시부 이슈가 저 그거보다는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었었다. 신봉사는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1: 계속 했었어요.
2: 전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1: 도와주셨어야 돼.
2: 시대상을 얘기하지 시대상을.
0: 시대상이 세상에. 빅동이 같은 애기 낳고 말이야.
2: 어, 네. 어 계속 가보세요. 뭐 내무덤이야?
0: 퀴즈네요.
1: 예예 퀴즈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를 눈동국장 판슐랭 판소리 심청가 두 번째 시간 곽씨 부인의 유언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2: 네.
1: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하면서 청이에게 주려고 준비해뒀던 것을 여기 안에 뒀다고 했습니다.
2: 네.
1: 거울과 서랍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독대, 2번 경대, 3번 산대.
0: 자 거울과 서랍이 있는 이것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좀 어렵네요. 그죠? 어렵지 않나?
1: 그대로 한자로 하면
2: 그런가?
1: 되지 않을까요?
2: 그쵸? 거울.
1: 네.
2: 거울과 서랍. 대는 어차피 들어가고.
0: 네. 자,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끝날 무렵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2: 자 이제 두 번째 판슐랭 한번 가볼까요?
1: 네. 지난주는 연인들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러즈데이였다면
2: 네.
1: 오늘은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 바로 부부의 날이죠. 줄여서 뷰의 날.
2: 그래요?
1: 그렇게 제가 한번 줄여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뷰의 날에 들으면 좋은 우리 전래동화 논두렁에서 자꾸 절을 하는 부부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이 부부가 왜 서로 절을 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0: 여보.
4: 예예예. 예, 예.
0: 오늘은 요 앞에 산 모퉁이에 있는 자투리탕을 땅을 한번 읽어봅시다.
4: 아, 그 돌주성이 빈 땅 말이죠?
0: 그렇지. 힘은 들겠지만은
4: 예.
0: 그래도 돌을 가려내고 나면은 좋은 밭이 될 거요.
4: 네, 그렇겠죠. 어머니.
3: 아니야.
4: 네, 저희들 다녀올게요.
0: 다녀오겠습니다.
4: 예, 예. 이따가 점심 때 와서 점심상 차려드릴게요.
3: 오냐, 오냐. 알았다. 수고들 하거라.

0: 잠깐만. 아, 나무 그늘은 왜?
1: 아이, 들어봐요. 그게요. 제가 집에 갔더니 간장떡이 깨져 있더라고요.
0: 에?
1: 그래서 어머님이 달기 먹고 싶어서 목침을 던졌는데 요 달기 피해버린 거죠. 에? 그래서 얼른 치우고 그 닭을 잡아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당신 도시락도 챙겨서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아우 늦었죠. 미안해요.
0: 아이고 참.
2: 잘한다.
0: 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는 화부터 내다니.
1: 그러니까.
0: 아이고. 내가 오히려 정말 미안하구려. 부인, 사죄의 절을 받으시오.
1: 어머 어머, 아유 왜 이러세요 수박님?
0: 아니 받아야 돼.
1: 아유 더 부지런히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0: 아니, 아니,
1: 사죄의 절은 제가 해야죠.
0: 아니 아니 무슨 무슨. 아니 내 절을 먼저 받으시오.
1: 아유 그럼 제 절도 받으세요.
0: 어이구 참, 내 절 먼저 받으시오.
1: 한 번 더 제 절을 받으세요.
0: 아닙니다. 제 절을 받으시오.
1: 제 절을 아닙니다. 받으세요.
0: 제 절입니다.
1: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 절을, 제 절을 받으세요.
2: 받으시오. 제 절을 받으세요.
1: 절을 받으세요. 계속해서 받으세요.
2: 언제 들어가야 되지?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1: 왜 안 들어와?
0: 절 받으시오.
1: 절 받으세요.
3: 거참 희한한 광경이로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봐야겠구나. 이보시오. 음? 보아하니 부부인 뿌인인 듯한데. 뾰인인 듯한데 왜 자꾸 서로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으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요. 저희는 부부인데 아니 뾰인데 사실은 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쿵짝쿵짝해서 쿵짜라쿵짝해서
3: 아 참말이오?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3: 아자스카
0: 해가지고 두르당 둥탕퉁 타 둥타라 둥탕퉁 하
3: 말도 안 돼
0: 싸 뿜뿌르 뿜뿜
3: 믿을 수가 없고 아 믿을 수가 없어.
0: 그런데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예의를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을

0: 주시준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논산 둘의 풍장 중 새마치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8385님 척하면 크크크 착이구만요. 어. 아, 아까 뭐 1, 2, 3, 4 오르지
2: 착착.
1: 심청가는 절 울리시나요? 유유유 하셨고. 어,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가니 음논하니 왕봉백 접주루로 풍덩 옥파장낭 떠오나니 도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 강수를 그림하고
1: 쓰고
0: 나는 나비 운한새는 준광 준색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언덕우어 초동이여 상상원앙이 높이 떠 청풍원설에 오고 소파는 부릉이랑 총일이지 소연이 능만천지망연기라 살같이 단눈배는 양진표진배외로다 남의 팔경 소상 통정청풍청 비워지지 아니냐 우월강산 구경하고 동해로 건너갈제 아 동방 금수강산 금광석월 남지리 북향산 가야산 송리산 편다보고 삼각산을 올라서니 큰부 륙만장봉원 세곤 반공이랑 남산송백원 우룰 창창한강주수는 호호양양준대이롤 태평기상반만 세지금탕이랑

0: 자산 수와 같이 산봉소가 알도록 성손부가 올라서니 큰부 륙만장봉을 고서 무엇을 할 거나 헐지를 하면 서치네 새로 누리소서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거나 헐지를 하면 서치네 보세
1: 박송희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상당히 화평하면서 또 이 자연의 절경을 그려내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이 다음에 전달해 드릴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네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부부의 날이네요. 예.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했더니 이 그러니까 둘이 하나, 일,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고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큰일이 났죠. 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상황.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어떤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제일 좋은

모르셨군요. 뭐 큰일 난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서로서로. 뭐 이게 꼭 남편의 의무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 아내도 남편도 서로서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 뭐 꽃 한 송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꽃을 선물해 주면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사왔냐. 뭐 이런 자꾸 반짝거리는 거. 예, 이런 거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이해와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뭐 이제 그 가정의 어떤 상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결혼한 11년, 12년 차인데, 그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건, 후배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진짜 장가 잘 갔다. 그 친구들이, 야, 너처럼 장가 가면, 도대체 총각이 혼자 살면서 누리는 걸 다 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부러워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옆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거 보통 내가 일정 기준 이상 행복하면 옆 사람은 일정 기준 이하로 이렇게 행복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불행한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옆을 보고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옆에 배우자를 보고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고 고마워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같이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상당히 행복하거든요. 예, 노래가 좋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은 과연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도 문자 사연으로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부부의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과학자들이 피해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런 분들은 소개를 사실 안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부의 날 나는 우리 집사람 안영희를 사랑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저희는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의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결정타가 나오는군요. 예. 남녀 한복 버선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하시면서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 신청곡 배띄워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사실 이제 그 화룡점장이 되려면 그때도 좋았는데로 사실 바꾸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어떤 저희 같은 소시민의 그 불만 섞인 어떤 지적질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대단하세요. 2919님. 보통은 결혼 반지도 잘 간수를 못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날짜부터 장소, 그날 낀 장갑, 버선까지 보관

하고 나도 형아 품나비 되네 준삼을 호시절엔 딛고 소리를 내가 통수

야.

이혼의 사랑아 그러면 니 무엇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0: 그는 개를 보냐 빵어도 사랑했어 얼굴에 아하 매돈의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0: 내가 늘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해봐봐라. 그때의 춘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로 춘향가중 긴 사랑과 잦은 사랑과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6186님께서는 조상현 명창 소리 들으면 창극이 생각납니다. 안양면 명창과 함께 TV에 나오던 춘향가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일명 TV 창극으로 부르는 저도 그 인터넷 영상으로 옛 영상들 이렇게 수집해서 찾아보다가 그 조상현 명창이 이제 이도령으로 분장을 하고 이별가를 이렇게 이별가 대목을 하는데 여보 도련님 그 말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막 그 춘향이가 이제 도련님께 따지는 대목에서 실제 판소리에 명인 명창이나 학자나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이보형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형 선생님은 판소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명창과의 대담, 유성기 음반의 수집 등을 통해 판소리 음악 문화의 기록화를 위해 애쓰셨고요. 논문 200여 편을 남겨서 선생의 논문을 보지 않고는 국악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보형 선생님의 임방울의 음악론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방울이 1904년 전남 송정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도산리 농촌마을에서 임경학의 오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귀엽다 하여 방울이라 일렀던 아명을 커서까지 불러 본명이 되었다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임방울이 어려서 소리를 배울 때 선생이 그를 토방에 가두어 놓고 식사 때가 되면 주먹밥을 넣어주며 몇 회를 두고 소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선생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지만 생각건대 박재현이 아니었던가 싶다. 하여튼 그런 지독한 교육 방법 덕에 임방울이 득음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임방울에게는 소리 공부를 하면서 피를 토했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이는 임방울의 노력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천부적으로 좋은 목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방울의 목은 판소리 목으로 천하 걸작이다. 천부적으로 좋게 태어난 목에 수많은 세월 각고의 수련으로 얻어낸 그 성음이며 구성을 누가 당하랴. 사실 유명한 판소리 명창 치고 그런 혹독한 수련을 거치지 않고 천

야근 사근 눈물로 예보한 사물을 몰까.

전사 사련여와 최종망자여

0: 나.
1: 임방울의 소리로 춘향가중 쑥대머리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앵콜이라고 했을 텐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재청이요라고 관객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같은 의미인데 7번인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예. 근데 들어보시면 그 어떤 판소리의 격과 또 어떤

0: 예. 그 뒤로 김산우주는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들은 임방울이 길도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팩트보다는 전설이 훨씬 재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두고 즉석에서 불렀다는 노래가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데 혼은 어디로 행하신 곳은 팩트보다는 전설이 훨씬 재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단가 추억 보내드립니다.
1: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데 혼은 어디로 행하신가.
2: 좋다.
1: 황천이

그리스께 가려야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거라. 왔다 가면 그저 나가니 모든 터에

0: 천하를 희대고 고다진 둘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슨 함으로 이 세상에 갈게 그야도 각도가 꿀팡팡 꼭꼭 다니던 일은 곽소에 들어도 나는 묵니 건네 원령이 그뿐이었던가
1: 좋다
0: 예.

0: 천하지 대봉은 농사로다.
1: 지나 징징하네.
0: 농사 한번 지어보세.
1: 지나 징징하네.
0: 표농사를 지어볼까.

0: 오늘 하패노니
1: 지나칭칭하네
0: 입구자로 집을 짓고
1: 지나칭칭하네
0: 새집 짓고 돌아들어
1: 지나칭칭하네
0: 소지 삼장 올렸더니
1: 지나칭칭하네
0: 아들 하나 낳고 보니
1: 지나칭칭하네
0: 나라의 충성이요
1: 지나칭칭하네
0: 부모한테 효도로다
1: 지나칭칭하네
0: 말을 하나 낳고 보니
1: 지나칭칭하네
0: 즐거운 용마로다
1: 지나칭칭하네
0: 소를 하나 낳고 보니
1: 지나칭칭하네
0: 깜둥황소 나였구나
1: 지나칭칭하네
0: 개를 하나 낳고 보니
1: 지나칭칭하네
0: 네 눈배기 청삽살이
1: 지나칭칭하네
0: 젊은 친구가 들어오니
1: 지나칭칭하네 칭칭하네
0: 꼬리만 톡톡 치는구나
1: 지나칭칭하네
0: 늙은 친구 들어오니
1: 지나칭칭하네
0: 어그리 컹컹 짖는구나
1: 지나칭칭하네

이만순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칭아칭칭난에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534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황 선생님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있는데요. 두 곡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는 춘향가 중에 옥중가 정찬순 선생님의 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가야금 병창 죽장망해 강정숙 명창의 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두 곡이 안 되면 첫 번째 신청곡을 들려주세요. 늘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오타이신 것 같아요. 정찬순 선생님이라고.

한곡 폭군이신 김PD님께서는 5534님의 신청곡을 가야금 병창 죽장망이를 먼저 골랐습니다. 강정숙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셨던 성창순 명창의 소리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한번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금 병창 죽장망해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것과 길을 씻어

돌도 얼굴 내려가니 어디서 와 배를 타고 이 전으로

0: 날짜가 좋아서
1: 이야
0: 5대 광실
2: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기회를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빨려라. 더 빨려라. 한사물 간다. 힘차게 져라. 한살 물에.

0: 따르니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 천냥 실어서 하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1: 도장원하여!
0: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1: 그래!

조오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조도의 닷배 노래 후반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소신대

멋있는 소리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의 소리들이었는데요. 경기도 고향의 멋있는 소리는 양동환, 이동환의 소리, 그리고 경기도 포천의 멋있는 소리는 윤동순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작가 유산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은주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좋구나 하자 펑퍼처럼 출지고 방울 저

생각하게 합니다. 노래가 좋다 편성이 저에게 마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통찰을 가진 누군가가 제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던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누굴까요, 그게? 과거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가 좋다는 단순히 희귀한 보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참 기분 좋은 낯뜨거움. 예. 이 진행자 황디 외에도 선곡 숨은 주역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우리 김정은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곡 폭군님에게 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을 듣고는 어떤 마음 느끼실까요? 예. 시창 강릉 경포대 10인 안간 들어볼 텐데요. 한자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환자의 소리로 시창 강릉 경포대 12난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릉 경포대의 변한 경치와 유유자적한 모습을 노래한 시창인데요. 삼척 부사로 부임했던 심영경이라는 분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지방 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뭐 지방의회 의원들 뽑는데 뭐 거기서 살았니 안 살았니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지방을 얼마나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노래 한 수 정도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우리가 좋다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

멋진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구학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연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아마 연애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고요. 중매 결혼을 했다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어쨌거나 덜 외로울 거란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건 눈에 콩깍지가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고요. 혼자라서 외로운 것보다 옆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사실 더 많이 외로운 법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결혼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면 불행도 두렵지 않을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요.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사랑스러운 사람 말고 슬픔도, 아픔도, 불행도 함께라면 견뎌볼만 할 것 같은 사람 지금 옆에 있으신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위희경의 노래, 이수민의 가야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사랑가, 결혼행진곡 들으면서 5월 21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짝을 찾아 결혼을 해왔다는 거. 적어도 혼자보단 둘이 더 행복할 거란 환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일단 나의 자유를 일부는 포기

환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일단 나의 자유를 일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니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콩깍지가 쓰였을 땐 희생보다 행복이 훨씬 크게 느껴지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콩깍지는 없다고들 하니까요. 대부분 인생의 봄에 처음 짝을 짓고 여름, 가을, 겨울까지 긴 인생을 함께하기엔 행복은 너무 짧고 희생은 너무 긴 게 아닐까요? 그러니 애초에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불행을 함께 견뎌줄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요?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너영 나영.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이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진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소리광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꽃잠.

쉽지 않았던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결혼을 하신 걸까? 였으니 말이다. 그렇게 서로가 못마땅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이 오랜 의문은 비단 우리 부모님께만 한정되지 않고 범사회적 의문으로 확장돼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이상의 기혼자들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관계성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음악을 전공한 나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삼아 문화센터에서 악기 강좌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수강생의 한 90%가량이 40대에서 60대 여자분들이었다. 하루는 내가 강습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악기를 잃어버린 날이 있었다. 집에 들어와서야 내 손에 악기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중간에 커피숍에도 잠깐 들른 그 기나긴 동선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봐도 어디서부터 악기가 없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미 막차가 끊길 시간이라 되돌아가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악기의 행방을 모르는 채로 보내게 된 그 밤 나는 인생의 반려자를 잃어버리면 딱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학생 때부터 예고 입시와 대학 입시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징글징글하게 함께한 악기였으니 새 악기를 산들 오랜 세월 내 손으로 길들인 악기와 어찌 같겠는가.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악기를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는 자책과 정말 그대로 영영 되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막막함에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행히 내 악기는 중간에 들른 커피숍에 보관돼 있었고 다음날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문화센터 강좌에서 내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분들의 반응이 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남았다. 내가 악기를 잃어버리던 날 남편을 잃어버리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

0: 이상과
1: 나 혼자 이제 어찌 산단 말이오.
0: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화두로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의 주인공도 오랜 세월 지켜본 부모님과 또 주위의 많은 기혼자들을 보면서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져온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이 낸 결론처럼 천생연분이라는 건 모든 게 잘 맞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 맞으면서도 그걸 다 견뎌줄 수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져온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이 낸 결론처럼 천생연분이라는 건 모든 게 잘 맞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 맞으면서도 그걸 다 견뎌줄 수 있는 관계인 건지도 모르죠.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천생연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일부에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만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부 코너 순서를 살짝 바꿔서요. 월요일에 라디오 극장을 미리 보내드리고 목요일에 떠먹퀴 함께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평소와 살짝 달라질 다음 한 주의 구성도 새로운 느낌으로 함께 해주세요. 창작 국악그룹 메리의 연주와 노래로 공무도화가 듣고요. 이어서 이봉근의 노래로 공무도화까지 두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번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나들이 계획 세워두신 분들은 날씨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토요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기상청 슈퍼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5월은 시작부터 노동절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지만 이번 주말부터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또 한 번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나들이 계획 세워두신 분들은 날씨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토요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엔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울산 울주군 천왕산 정상 인근에서 며칠째 떠돌

두던 흰 강아지를 한 등산객 부부가 구조해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부부는 지난 5일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 왼쪽 앞다리를 저는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천왕산 정상 부근을 떠돌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천왕산은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산입니다.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비슷한 목격담과 사진이 이어지자 부부는 계속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 함께 살던 반려견 두 마리를 모두 노견으로 떠나보낸 후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었는데 산 정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강아지를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자 결국 같이 데리러 가자고 남편이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조 당일이었던 11일 오후 천왕산 일대에 많은 비가 예보된 것에 마음이 쓰여 아내는 휴가까지 내고 산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마침 케이블카 휴무일이라 산 정상 인근까지 직접 걸어 올라간 부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에서 발견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구조해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현재 두부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하얀 털을 보고 떠올린 이름이었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다른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던 강아지가 두부야 라는 부름에 고개를 돌리자 그대로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두부는 앉아, 엎드려 같은 기본적인 말을 알아듣고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부는 말했는데요. 그들은 두부를 유기견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생각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0: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절기, 소만. 그리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가정의 달 21일에 방한칸 얻어 사는 부부의 날. 소만과 부부의 날은 어쩌다 같은 날 원 플러스 원으로 묶인 걸까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사처럼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궈내는 가정 역시 저마다 수고와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를 채워 소소하게 가득 채운다는 소만을 이루듯 오늘도 함께여서 더 따뜻한 부부의 날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부른 독립군의 아내, 테너 박현재가 부른 사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한 구절은요. 오늘은 신용옥 시인의 시 연리지에서 뽑았습니다. 아,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대와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영원한 사랑 전하는 동반자.

신영옥 씨, 김수정 작곡, 열리지, 소프라노 김정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5712번께서

리베란테 가브론 꿈을 꾸는 별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박하목 씨, 윤용화 작곡, 보리밭,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반친구는 클래스메이트, 속깊은 얘기를 하는 사이는 소울메이트, 같이 달려주는 사람은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그렇다면 헬프메이트는 뭘까요? 돕는 친구,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친구 사이가 바로 부부라고 하죠. 돕는 친구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보면서 다툼 없이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황규남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고고학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 산조대전도 더욱더 의미가 부여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2021년에 시작된 산조대전, 올해도 역시 명인들의 공연,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의 산조, 그리고 특별하게도 시민이 함께한 시민산조라는 공연까지 곁들여지면서 다양한 산조의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이러한 산조대전의 첫 문을 연 두 명인이 함께한 특별한 공연으로 명인산조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 도남구학당 공연 실황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순자 가야금 명인이 연주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또 이생강 대금 명인이 연주한 본인의 산조가 각각 이태백 정하영 고수가 함께한 무대로 올려졌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무대는 지순자 명인이 연주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성금연은 1923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세상을 떠난 가야금 명인입니다. 안기옥으로부터 배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산조 연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산조를 발표했던 때가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대일 때였는데요. 박종기, 한주환, 이생강으로 이어지는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여러 특징들이 잘 녹아있는 산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이보다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특히 청이 높아서 대금 특유의 고음역대가 두드러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맑고 밝은 느낌을 연출하는 대목들이 다른 산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로 한국 나이로 아흔에 달한 우리 이생강 명인이 선보이는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북가락과 함께했습니다. 고수 정화영의 장단과 함께 만나보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6분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일 서울 도남문과학당에서 열린 산조대전의 첫 문을 연 명인산조 공연실황과 함께하면서 지순자의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이생강의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산조 축제였는데요. 앞으로 FM과학당에서 틈틈이 공연실황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버섯 채취꾼과 우리가 보는 풍경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유영 시인의 시 라였습니다. 버섯 채취꾼이 보는 숲과 우리가 보는 숲은 분명 다르겠죠. 하지만 문득 어느 한순간 숲이 아름다워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때 서로 다른 우리는 같은 것을 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맞춰보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부는 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숲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의 연주였어요. 이 음악과 함께 5월 21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맞는 순간에는 말조차 필요 없을 거예요. 햇살이 반짝이는 한순간,

권병호의 바람 부는 대로였습니다. 화딱지님 닉네임이 너무 제 마음에 드네요. 화딱지님이 비오는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가 올 것 같아요. 뜨끈한 아욱 된장국으로 저녁 먹고 크론도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날이 추워져가지고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끈한 된장국과 함께 따끈한 그론도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3033님은 또 아유 또 취업 관련해서 준비 잘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콩콩이수이님은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는 비가 오고 있어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대구는 지금 비가 오고 있군요. 서울은 그래도 지금 비가 좀 그쳐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 아침엔 차 몰고 움직이다가 그 가랑비가 내려서 세차를 했는데 며칠 전에 다행히 어제는 운전 안 했었는데 오늘은 그 가랑비 맞고 이제 차가 또 거시기가 돼버렸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367님은 기다렸어요. 오늘도 그런도 한 시간 함께합니다 라면서도 예쁜 빨간 꽃사진 함께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윤영의 노래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모라는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조윤영의 노래로 모라는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이웃집에 사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극락에 가기 위해 각자 솥을 가져와 거기에 돌을 삶기로 했죠. 돌을 삶아 돌이 물러지면 극락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나무를 해오고 한 명은 불을 떼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는데요. 불을 떼기로 한 노인이 자기의 아궁이에만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불을 뗀 자기 솥에서는 돌이 무르지 않았고 나무를 해오던 노인의 솥은 불을 떼우지도 않았는데 돌이 물러진 것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

0: 극락하려고 돌 삼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만화 영화에서 다뤄진 적이 있어서 아마 이 이야기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 만화에서는 이야기를 좀 간략화해서 민간에 전승되는 버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불태는 노인이 이기적인 짓을 했지만 어쨌든 두 돌 중에 하나가 물러졌으니 두 노인은 극락을 향해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극락으로 길을 가던 중 어느 언덕 밑에 갓을 쓴 사람이 불을 떼던 노인에게 말합니다. 이 갓을 쓰고 이 자리에서 연불을 외고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요. 사실 갓을 쓴 사람은 허물을 벗어야 극락에 갈 수 있는 구렁이였고 불때던 노인은 구렁이에 허물을 쓰고 구렁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나무하던 노인과 갓을 준 사람 두 사람이 극락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죠. 결국 이기적으로 자신의 돌만을 무르게 하려던 노인이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 이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결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흥보가중 놀보 둘째 박 타는 대목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 연주가 함께합니다.
1: 이렇게 한바탕 놀고 돈 천냥을 실어주고 박을 맞아 따다 놓고 놀보가

출발 하더니 닭이 딱 쪼개져 나오는 뒤 장수가 하나 나오겠다. 너 이제놈 돌보놈아,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눈고하니 제비왕 그 적을 듣고 강남서 나왔노라. 목을 누려 갈 받아라. 너는 어떤 인간으로 곡식에 해가 없는 제비다리를 부질르고 동부동부 소생긴 내 동생 흥보실을 코박줄 부러여서지 살기를 바랄 소자 목을 누려 갈 받아라. 빛난지

네, 흥보가중 놀보 둘째 박타는 대목을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극락 가려고 돌 삼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 돌을 삼는 두 노인 중에 자신의 돌에만 불을 떼던 이기적인 노인이 결국 벌을 받는 이야기라고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돌을 삼는 일이 어쩐지 돌을 닦는 과정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돌을 삶는다는 거 정말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돌을 삶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리고 그 돌을 잘 삶으면 극락에 간다니. 아, 그러면 삶이라는 것도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결국 삶이란 건 돌을 삶는 일처럼 고되고 어렵지만 그 효용을 찾자니 또 어딘가 막막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과정에 충실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충분하다고, 괜히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삶을 불행한 결말로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가끔 삶에 대해서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 대체 왜 살지? 삶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삶은 때로 돌을 삶는 일처럼 막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잘 돌볼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거예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선 중심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니까요. 9258님, 목요일은 옛 이야기가 은근히 기다려지는 날, 뭔가 오잉스럽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야기가 왠지 기대되네요.

뭔가 약간 옛날에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대라는 종류의 이야기에 더 가깝고, 이게 약간 그렇게 일부러 막 구성한 그 형태를 갖추고 구성을 갖추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뭔가 약간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더 길게 말하고 안 중요한 부분 짧게 치고 이런 게 있는데 민담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말하는 사람 흥미 따라서 움직이고 구전하는 사람 흥미 따라 움직여서 아무튼 재미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님, 돌을 삶은 이야기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일주일 중 기다려지는 날이에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033님도 임찬영님, 저는 흥부와 놀부란 이야기 엄청 많이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놀부가 못된 행동을 하다가 가난해진 것을 보면서 아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언젠가 또 다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96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빠서 야근하고 10시에 퇴근한대요. 그래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아, 진짜. 오늘이 부부의 날이었군요. 네. 저희 그런도에 또이 사연 중에 공식 콘텐츠 중에 하나죠. 이 사랑 과시하기. 아유,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도 그 아내분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막 힘들겠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 또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저도 10시에 끝이 나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네,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심청가에도요, 욕심 많은 뺑덕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이 뺑덕, 새로운 감성으로 담은 음악 들어보시죠.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하는 뺑덕 전해드리겠습니다.

없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일라너기 나무는 왜 잠자는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내고 풀이야.

아니하고 그래 만 좀 좀 더 가져가라야 그래 그거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 정말 큰 차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보기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박하사탕님은 저는 한 번 인연 오래 가져가는 편인데 남편이랑 저 지리산에서 만났는데 오늘도 같이 지리산 다니던 동호회 회원 만나러 갔어요. 출장 가는 길에 들러서 보고 간다고요. 지리산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약간 이게 친구 혹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이 인연을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구나.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때는 그냥 같은 반이면 무조건 다 친구고 동갑이면 다 친구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점점 그렇게 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그 인연 되는 그 분들과 함께 지리산은 또 한번 가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한 번 인연 오래 가져가는 편인데 남편이랑 저 지리산에서 만났는데 오늘도 같이 지리산 다니던 동호회 회원 만나러 갔어요. 출장 가는 길에 들러서 보고 간다고요. 지리산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약간 이게 친구 혹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이 인연을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구나.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때는 그냥 같은 반이면 무조건 다 친구고 동갑이면 다 친구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점점 그렇게 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그 인연 되는 그 분들과 함께 지리산은 또 한번 가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3911님 돌이 물러져야 극락에 간다니 역시 극락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싶다가 무심하게 나무하러 가신 분 돌이 물러졌다니 또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안달복달 하지 말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냥 나 할 일들 열심히 그냥 꿋꿋이 그리고 묵묵하게 잘 해나가는 게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칠홍성님 새싹 사연인데요. 비가 와서 밤 공기가 선선해졌네요. 선선한 밤에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이지요. 그리움이라는 신호, 외로움이라는 신호, 아픔이라는 신호를 말이지요.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보내는 신호가 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수진의 노래로 살구꽃 전해드렸습니다. 칠홍성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나레이션이 인상적이었죠. 사랑이라는 건 신호를 보내는 일이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신호들을 보내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는 4계절에 6번씩 모두 24절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절기 가운데 입하 다음인 소만이었습니다. 이때는 햇볕이 풍부해서 만물이 생장하고 농촌에선 모내기 준비로 분주해지죠. 이 시간에도 모내기와 관련된 민요를 준비했는데요. 상주 모 심기입니다. 모를 심으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상주 함창 연밥 따는 노래라고도 해요.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주 함창 공갈 못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 냈다 주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공갈못은 경상북도 상주 함창 지역에 있는 연못입니다. 상주 공검지라고도 하는데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 여름비를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공갈못엔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기도 해요. 연못에 물이 많아서 뚝이 자꾸 터졌는데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고 뚝을 쌓았더니 무너지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저기 가는 저 처자야 못줄이나 잡아주소

하는 아이를 묻고 뚝을 쌓았더니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저기 가는 저 처자야 못줄이나 잡아주소. 못줄일랑 내 잡을게 새참이나 떼다주소. 못줄 잡는 솜씨 따라 금년 농사 달렸다네. 못줄은 모의 위치를 일정하게 맞춰서 심기 위해 논을 가로질러 설치한 줄입니다. 양쪽 끝엔 줄을 옮기는 줄잡이가 서 있죠.

남겨놨습니다. 밤산책님, 어쩐지 좀 쓸쓸함이 전해지네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진짜 약간 목소리가 진짜 뭔가 되게 호소하는 그런 게 있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콩콩이수이님은 1시간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직 저희 또 시간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그리고 5784님은 인찬씨님, 저 일요일 생일이에요. 생방날 축하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방금 노래 듣다가

네, 두곡 이어서 전해드렸죠.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5784님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은 달리의 잊고 젖고 피고 지고였습니다. 화딱지님, 오늘이 소만이군요. 한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 귀가하세요 라고 또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요, 209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되게 선선한 밤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춥기도 한데요. 아, 그래도 이 선선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한 더더욱 다정한 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의 끝곡 하윤주의 노래로 봄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오늘의 장면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삶을 절묘하게 포착하는 사진으로 유명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그중 하나는 이거.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는다. 인위적인 빛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현실이나 일상에는 반짝이고 화려한 조명 같은 건 없죠.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누군가의 표정, 뒤늦게 떠오르는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죠. 내가 만일 사진작가였다면 카메라를 들이댔을 그런 장면들 말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오늘의 장면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찍어놓길 잘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한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그냥 순간순간 아주 뭐 스냅사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네요. 난 언제 부부의 날 맞이하나 하셨는데 저런 그러게요. 언제 부부의 날을 축하할 수 있을지 김인설님과 함께 저희도 다 기다리고 있는 바인데 아, 뭐 위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부부들도 부부의 날 거의 안 챙깁니다. 뭐 라디오에서나 뭐 한 번씩 언급하고 지금 나라 안팎이 전쟁이다 기름값이다 뭐 파업이다 난리도 아닌데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의 부부의 날이었군요. 둘이서 하나 되는 날이라고 21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예, 부부건 아니건 뭐 부부였건 아니면 나중에 부부가 될 계획이건 모두 모두 축하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가볍게 축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설님도 예, 다 해당이 돼요. 스텔라장 버벌진트가 함께합니다. It's raining

It's Raining 스텔라장과 버벌진트의 노래였습니다. 6608님, 오늘 복싱 끝나고 열심히 운동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글러브를 찍었어요. 와우, 글러브 빨간이 예쁘다. 자, 6608님 혹시 장정구 선수 아니시죠? 예. 장정구 선수 다 모르시겠지? 여러분 혹시 박종팔 선수나 아세요? 유명우 선수? 진짜 그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프로복싱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선수들이었던 분들인데,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좀 연식이 되시는 거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0302,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은 무료예요. 오늘 1부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른 노래로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주제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혼식 축가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축가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노래 뭔지 알려주세요. 뭐 축가하면 어디 가서 또 저를 포함한 유리상자가 빠지질 않는데, 예, 오늘 목내피의 유리상자 노래는 잘 나오니까 찍을만 하네. 예,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저까지 그러니. 자, 이렇게 좋은 기분 가지고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0302,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은 무료예요. 오늘 1부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른 노래로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주제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혼식 축가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축가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노래 뭔지 알려주세요. 뭐 축가하면서요. 잔나비의 쉬 들려드리고 와서 오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덩덕궁에 어떤 분들 계시는지 만나볼 거니까 미리미리 흔적 남겨주세요.

우리 개꿀이 갓난이 조선 왕조 실록셀록 세스펜서 최선아 눈웃음 나무 서쪽들 오키오키 김민설 퐁당 시카고몬 룰루랄라 무늬만 천사 클로버 지화자 안젤레나 졸려 배부른 소크라테스 유기농 면봉 금빛 노을 박하사탕님 등등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덩덕궁을 지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이 골라주신 선곡해주신 축가 곡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박하사탕님, 아이가 요즘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늦게 뭘 자꾸 먹네요. 집에 왜 간식이 없냐며 오늘도 짜증. 아, 그러니까 왜 급식을 신청 안 하냐고요. 아, 그렇구나. 급식 신청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안 먹으니까 집에 오니까 배고프고. 아이고, 저희 아이도, 저희 둘째도 오늘 제가 4시 반쯤에, 아, 4시쯤에 하원 이렇게 받아서 5시 반쯤에 어디 수영 다시 보냈는데 그 집에 1시간 남짓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3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한번 주고 메론 한번 주고 닭가슴살 한번 이렇게 데워주고. 야, 근데 얘는 급식을 먹고 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원래 애들은 그러나 봐요. 급식을 먹든 안 먹든. 자, 오키오키님께서는 예, 한동준 씨의 사랑의 서약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아, 축가로 참 많이 불리는 노래죠. 얼마 전에 우리 이은밤 다녀가신 김광진 님이 만드신 곡이고요. 한동준 님이 너를 사랑해로 아주 엄청 히트하고 나서 예, 축가로 그냥 연타로 가보겠다고 예, 그 다음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표하셨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오키오키 님과 오늘 벌써 여러 번 등장하시는 김인설 님 두 분이 함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가곡 1번으로 일단 사랑의 서약으로 시작해 봅니다.

치화님이 지하의 물론이라는 노래를 축가로 부르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네요. 이 음밤에서 한번 들어요 해주셨는데 아 그럴까요? 저도 축가하러 갔다가 예, 역시나 축가를 하러 오신 지하 씨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부르셨던 노래도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지하의 노래입니다. 물론

로이킴의 노래였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8399님이셨죠? 예. 설마 제 신청곡인가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지금 어울리진 않지만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노래 신청할까 했는데 오늘 주제하고도 딱 맞는 노래네요. 쭌디 들려주실 거죠? 하셔서 제가 들려드렸어요. 8399님. 예,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축가, 예,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투디냥님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429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 결혼식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만하자 그만하자 좀 분위기 묘하지.

옛날 어른들도 그런 장난치긴 하셨죠. 뭐 최진희 씨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뭐 이런 노래.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아, 예. 이 웨딩 케이크 제목은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야,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예, 분위기가 아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달빛 플래시님께서 창원 시립 합창단과 학기님이 함께 하는 공연을 보고 오셨다고요? 자, 1부 끝곡으로 박학기님 노래 듣습니다. 비타민.

0: 들으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라.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네요. 임종환 씨의 노래 그냥 걸었어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7706님 전 오늘도 임신부들과 아기들을 많이 만났네요. 돌 무렵의 아가들 해맑은 빠이빠이 손짓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런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맞아요. 애들 너무 빨리 크죠. 아우 좀 조금 천천히 크면 좋겠는데 돌아서면 이만큼 커 있어. 휴대폰 뭐 무슨 사진 예전에 그 사진 뭐였지 하고 막 찾다 보면 불과 막 6개월 전 사진만 봐도 아우 애기 아우 이렇게 애기였는데 이게 그나저나 그 아기들 만나고 오셔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모양입니다. 세상 무해한 그 아기들의 해맑음 진짜 귀하죠. 요즘 이 표현 자주 쓰는데 참 귀합니다. 콩콩이순이님 아들 고등학교 첫 체육대회가 내일이래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물총놀이도 한다네요.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행사라 그런지 더 기대가 큰가 봐요. 예전에 쓰던 물총은 다 버려서 오늘 새로 하나 샀는데 들고 오는 내내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 그러게요. 고등학생 아들 주려고 물총 사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재밌겠다.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섞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건 대결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이 물총놀이를 한다고요? 야 얼마나 재밌을까. 이건 사실 어른이 돼서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참는 거고. 가끔 놀이동산 여름에 가면은 막 이제 막 물총 쇼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서 팍 쏘고 막 우산 쓰고 우비 입고 가가지고 아 우산은 아니다. 우비 입고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인공 비 맞으면서 물총 쏘고 그러면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는데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자 동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동물원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쩌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매일 반복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달갑지 않다가도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 한켠이 찡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표현이 서툴렀던 두 딸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음을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다시 친해지면서 엄마의 어릴 적 사진도 보았는데 그땐 지금보다 주름도 없고 천진난만한 얼굴이더라고요. 그 고운 얼굴로 저희를 키우시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 엄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언젠가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실 날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옆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20살을 맞이한 엄마. 표현이 서툰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존경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최서리님 편지에 이어서 김광석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왔고요. 자, 이어서 이쁜이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두 번째 이음반 편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미조 씨와 이효리 씨가 함께 불러준 엄마의 봄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소개된 두 편지, 예, 모두 엄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죠. 사실 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예,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을 존경하게 됐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주 성숙하게 자라난 두 따님의 편지가 어머니께도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주인공 서리님께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요. 서리입니다. 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곧 한국으로 갈 예정이고요. 좋은 사람과 예쁜 사랑을 시작해 보려 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이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예, 얼마나 좋으실까. 예. 나무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별을 향해 가는 이치가 참 슬퍼요. 곁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하기. 푸른달님, 노년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엄마를 보라고 하죠. 저도 어릴 땐 아빠 붕어빵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엄마와 닮아가네요. 푸르메님, 사연 들으니 엄마 생각나요.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누워만 계시는 바람에 엄마가 아빠 목까지 혼자 일하시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저 좀 데려가요 라고 하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었는데요. 하루하루 다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하게 오래 계셔 주시길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아빠가 예,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제 엄마도 엄마 목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지 주신 최설이님과 이쁜이님께는 이은밤 공식 간식 세트인 떡과 두유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또 가정의 달 5월의 편지 주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형, 아들, 딸, 배우자까지 지금 생각나는 가족 구성원에게 편지를 써보셔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 글로 자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지 소개되시는 분께는 선물 두 가지 보내드려요.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면 좋겠는데 예.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영원히.

이문세 씨의 노래 그대와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자,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가보도록 하죠. 예.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검색 안 하면 좀 알쏭달쏭해서 예, 재미로 또 그냥 상식 공부한다는 셈치고 한번 들어보는 한번 맞춰보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자 세 분께 쭌디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커피 우리 커피 어디 걸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즘 되게 이슈가 세게 잡힌 커피 거기가 있던데 예 거기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다인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쓰레기 발음이 되어가지고 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분이 이 조다 씨가 누구 아들이게 저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요즘 사람이 아니지. 옛날 사람이지. 하다가 결국 제가 못 맞췄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고구려 장수왕의 아들이랍니다. 장수왕은 들어보셨죠? 광개토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요즘 사람이 아니지. 옛날 사람이지. 하다가 결국 제가 못 맞췄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고구려 장수왕의 아들이랍니다. 장수왕은 들어보셨죠? 광개토대왕 바로 밑에.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으로다가 저기 만주까지 다 먹은 분이고, 장수왕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남진정책으로다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냐면,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장수왕이래요. 원래 이제 왕 이름은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왕호? 시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거의 100년을 살았다 돼요. 그 당시로 따지면 거의 100살 가까이 90몇 세까지 살면 진짜 오래 산 거잖아요. 이분의 아들이 조다였대, 조다. 고 조다. 근데 조다였으면은 왕의 아들이니까 뭐 그때도 세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왕이 되려면 왕이 돌아가셔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지.

정답이 있습니다. 1번 고디, 2번 고딩, 3번 고돌이, 4번 고사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세요. 제가 커피는 커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로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드릴게요. 김창완, 어머니와 고등어.

고돌이. 고돌이 하면 우리가 보통 이 고등어 새끼보다는 고스톱을, 예, 고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어떤 그 족보 중에 하나죠. 예. 7706님. 이건 너무 쉽잖아요. 3번 고돌이. 고스톱에서 5점인 고돌이. 5300님도 3번 고돌이. 익숙한 단어로 선택해 봅니다. 고스톱에서 들어봤는데, 고스톱에서 왜 고돌이가 나왔을까요? 하셨는데, 아, 요것도 또 퀴즈를 했어야 되는 건가? 뭐, 많이들 아시겠죠? 일본 말이죠, 이거는. 고가 이제 이진이산 이온고 해서 오고, 도리는 토리 해가지고 새입니다. 우리가 고돌이라는 걸 하려면 이렇게 새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 그림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세 개에 나와 있는 새의 숫자를 다 합치면 다섯 마리예요. 그래서

장사익님의 찔레꽃이었습니다. 부채춤 담당 비오기님,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라던데 신랑은 흰머리가 많네요. 그래서 염색해줘버렸어요. 왜 해줘버리셨어요? 팥불이가 될라 하니까 그럼 다 된 거야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염색해주셨구나. 잘하셨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곡 엄마야 누나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네요. 주무세요.

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름 전이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절기였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24절기 중에는 여덟 번째인데요. 작은 것들이 점차 자라서 이 대지를 채우는 무렵입니다. 보리이삭은 어느새 황금빛이 됐고요. 좀 이른 곳은 수확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모내기 준비.

논을 보니까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논에 뾰족뾰족 부드러운 벼가 그 여린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데요. 그 벼들도 이내 자라서 온 논을 푸른 빛으로 채우겠죠. 밭작물도 조금씩 커가고 있던데요. 작고 예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소만절기. 우리 마음도 덩달아 푸르게 채워지고 있는 즈음, 우리 산책길에서도 푸른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푸르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일제 준비했습니다.

개랑 개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시에는 매창과 초는 유희경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매창이 18살, 그리고 유희경은 40대 중반일 때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유희경은 만나기 전부터 시재가 뛰어난 매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매창을 처음 만난 유희경은 선녀가 하계에서 내려온 듯하다, 하계에 내려온 듯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둘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유희경은 서울로 올라갔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희경이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을 벌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이화우 훗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

같은데요. 양금과 단소, 단소와 양금병주, 수룡음 들어보려고 합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끝부분에 약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무용반주 음악이라서 무용반주를 할 때 이런 현상이 가끔 있기 름다운 상서를 바치고자 합니다. 왕의 얼굴 배웁고 삼가 구호 올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창고 만든 영상 기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중간중간 창사가 나왔는데요. 앞부분에서 배웁고 삼가 구호 올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창사를 모두 노래했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 중에 몇 글자만 노래하는 전통으로 바뀌어서 오늘도 단 네 글자만 노래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사 짤막짤막하게 노래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 곡을 다시 들을 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최충웅.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겸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면 남산 국악당에서 정기적으로 펼치는 양주풍류학회 공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양주풍류학회 회원들은 매월

3년 전부터 설릉 아트홀에서 열고 있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가야금을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대학생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정악가야금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명인이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찾고 있다. 학교에서 정악을 배우기는 하지만 가야금 정악을 더 많이, 더 깊이 연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명인을 찾아와서 가야금을 더 배우는 것이다. 이들은 첫 학기에는 영산회상, 평주회상, 천년만세, 도드리와 같은 음악을 배우고 두 번째 학기가 되면 가곡, 남녀창 한 바탕을 다 배워 정악을 더 깊게, 알뜰하게 배운다. 두 학기 이상 배우는 건 본인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명인의 즐거움이 또 하나 있다. 매주 일요일에 남산 국악당에서 하는 영재 국악 모임을 지켜보는 일이다. 영재 국악 모임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국악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모여서 여러 국악기와 무용, 음악 등을 다양하게 배운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바라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들이 국악 꿈나무가 되어 국악 애호가로 혹은 전문 연주자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최충웅 명인, 그는 나이 20부터 일평생을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 악장, 지도위원, 음악감독, 원로사범도 역임했고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의 명예 보유자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아직 현역이다. 그가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이다.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한 루틴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평생 연주해 온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가 국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인 명인은 나이 15세 서울로 올라왔다. 중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편이라 당시 상위권에 있던 경복중학교를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에 입시가 있었다. 그런데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당시 형님이 저축은행을 다니셨는데 국립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됐다.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이고 수업료 면제에 장학금, 책과 교복,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조건 좋은 학교라는 것이었다. 그 공지를 보신 형님은 학교에 낙방해서 실망하고 있던 동생에게 그렇게 좋은 조건의 학교라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 형님의 권유이고 모든 것이 다 무료라 하니 가지 않은 운리동 98번지로 이사가 그곳에서 다니기 시작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최충웅. 시골에 있는 친척들은 최충웅이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하니 부러워하고 궁금해하셨다.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니 학교에서 장구치고 가야금 춤을 추는 학교냐 하면서 실망을 드러내셨다.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다. 어린 충웅은 친척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속이 상했고 한동안은 시골을 가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가

있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위치에 왔다. 당시만 해도 풍문여고, 진명여고, 숙명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금을 배우러 많이 찾아왔고 이화여대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가금 강습반을 많이 찾았다. 20대 청년이 같은 청년을 가르치는 셈이 됐다. 명희는 국악사 양성소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립국악원에 곧장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생들을 마주하게 되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재수, 김정자와 같은 이들이 독주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일이 무척 후회가 됐다. 뒤늦게 국제대학의 국문과에 입학을 했다. 국문학이 국악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니 야간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1964년에는 첫 해외 공연을 나갔다. 국립국악원의 첫 번째 일본 공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라도 가난했고 국립국악원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고베까지 밤새도록 갔다. 고베에서

젊은 음악 들려주시길 응원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지기님 말씀을 듣느라 음악 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또 지초실님도 이틀째 비가 오네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돈 받으러 나는 간다.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야. 청산으로 가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꽃 속에서 잠을 자고 가거라.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 담겨 있었죠. 노들의 강변에 비둘기 한 쌍, 울콩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암놈이 물어서 순놈을 주고, 순놈이 물어서 암놈 주고, 안몸 순놈 어우는 소리, 동네 청춘 과부가 기둥만 보듬고 논다.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곡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또렷한 발음 듣기 편한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249님께서 한 주도 지루한 목요일 비가 와서 실록잎은 더 좋아라.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8번째 소만절기고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건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2 플러스 1에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이 땅의 모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호출부호 HLQ
1: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었죠. 뭐 부부의 날까지 참으로 분주하게 마음을 쏟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저 무성한 초록빛 뒤에는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자연의 수고로움이 그대로 배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분이 저마다 열심히 달려온 날들이었을 텐데요. 한 달여 동안 베풀고 보살피느라 조금은 지쳤을 우리 마음에 이제는 마지막이 숨 고를 시간을 선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만큼 또 내 안의 소리에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평온한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민요 기악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기악연주곡 양산도였습니다. 단소연주의 김중섭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고단함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의 말을 빌리면 마음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 몸의 통증으로 번져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가끔 힘에 부칠 때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는 내 기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내 상태를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이를 담백한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할 거고요. 전국의 명소와 축제를 찾아 떠나는 팔도 마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은 국악방송이 오랜 시간 공들여 기록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 가운데 방 안에서 선비들이 모여 즐기던 단아하고 깊은 풍류의 멋이 담긴 앨범 줄풍류 영산회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들으실 곡은 우조가락 도들인데요. 알고 보면 생각보다 참 직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후하고 유려한 맛이 느껴지는 세피리의 정재국, 가야금의 이지영, 검은고의 김선한 이 세 분의 연주로 줄풍류 영산회상 중 우조가락 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진도 식김굿 가운데 길다금 들으셨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즐기셨습니다. 연주의 이은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사를 하고 나면 괜히 몸이 나른해지고 그대로 의자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 걷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걷기가 아니라 식후 걷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0: 부르다. 푸른 꽃 푸른 잎은 사냐.
1: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단가
0: 광춘 흥을 자랑하나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 위에 초동이여

0: 벌써
1: 변변하노 저 백군을 한가 변변하노 저 백군을 한가 물자라

1부 마무리 곡 반우반개 한잔 먹사이다였습니다. 노래의 조순자, 반주의 김광서부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죠. 팔도 마실 떠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하면 바다도 먼저 생각나지만 골목 안쪽에서 만나는 오래된 식당, 택시 기사님이 슬쩍 알려주는 단골집, 그런 맛집들 참 많은 곳인데요. 이번 주 부산에서는 진짜 로컬의 맛을 따라가 보는 미식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 이름은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택슐랭입니다. 택슐랭 이름 재밌죠? 10년 넘게 부산길을 누빈 베테랑 택시 기사님들이 직접 추천한 로컬 맛집을 소개하는 부산의 대표 미식 축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원도심과 남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축제 시작을 알리는 오픈 세리머니는요, 오늘 저녁 오후 7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부산의 100년 노포로 알려진 만두집과 인기 요리사가 함께 만든 택슐랭 신메뉴도 처음 공개되고요. 또 택슐랭 가이드북을 따라 걸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원도심 탐험가 양성과정, 그리고 원도심 코스를 달린 뒤에 식사까지 즐기는 러닝크루 프로그램 택슐랭 런더 원도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고 돌아오는 축제가 아니라 부산의 오래된 거리와 골목을 걷고 또 달리고 맛보고 읽어보는 조금 색다른 원도심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부산역을 중심으로 가볍게 걸어보시고, 또 부산을 찾은 여행객들이라면 택시기사님들께서 추천한 그 맛집을 따라 원도심 풍경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원도심과 남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택슐랭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의 바람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유경화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신 동해안 무악 화두였습니다. 다음 곡은 청바다가 되다입니다. 청바다가 되다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의 사설을 새롭게 풀어낸 곡인데요. 기존 판소리 속 심청이 효녀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이 곡은 죽음을 앞둔 열다섯 소녀 심청의 두려움과 그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른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심청의 이야기, 청 바다가 되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래의 박인혜, 클래식 기타 연주의 허유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 걱정되신다고요? 아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면요 1시간 정도면 서원주역에 도착합니다. 아유 기차가 뚫렸다니까요. 여기에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시간만 딱 맞추면요 하루 당일 코스로 아주 야무지게 원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원주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에서는요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1년 동안 직접 꽃을 심고 가꾼 민간 주도형 상생축제라는 겁니다. 무려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푸른 대지 위에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면요 1시간 정도면 서원주역에 도착합니다. 아유 기차가 뚫렸다니까요. 여기에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시간만 딱 맞추면요 하루 과 청보리까지 43종의 봄꽃이 아기자기하게 피어나 있습니다. 해가 좀 강하다 싶으면요 매표소에서 이 축제의 상징인 빨간 우산을 공짜로 빌려드리니까요 햇빛 가리개 삼아서 슬슬 걸어보시면 됩니다. 단 오전 9시부터 입장할 수 있으니까 해가 너무 뜨겁기 전에 다녀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꽃 구경으로 눈 호강하셨다면 이제 원주의 진짜 자랑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발걸음을 옮겨보자고요.

오늘의 마무리곡 성혜순의 가야금으로 들으신 새 산조였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주문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낯선 풍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나와 내 주변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남루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매일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익숙한 하루 속에서 새로운 풍경 하나쯤 발견하는 그런 날이길 응원합니다. 자,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식사하기 혹은 아무것도 안 하기 등등등 연휴에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사연으로 나눠보시지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의 연주 이자람의 노래로 제3의 시간 함께 듣죠.

더 참고 한번 걸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3760님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연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전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앞뒤 머리 색깔 다르지 않게 잘 염색해 주려고 합니다. 오호, 이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함께 듣습니다.

고비고비 넘을 때 너무 힘들지만 내려가서 파전에 동동주 크, 맛있겠다 좀만 더 참고 한번 걸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3760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연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저희에게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별 생각

이번 연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3박 4일의 이야기 듣고 그래도 집이 좋지 하면서 다리 쭉 펴고 두 분이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도란도란 잘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노래 가락 듣습니다.

0: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선
1: 별에 창호해드린 햇살.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번 주엔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입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해주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1: 네, 산업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5만 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늘었어요. 예.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친환경차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오호.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4월보다 140% 급증한 거예요.
0: 많이 팔렸네요.
1: 네. 반면에 그동안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어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만여 대로 오히려 1.9% 줄었습니다. 네. 산업부는 고유가 상황에 자동차 유일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전기차 열풍 속에서 수입 브랜드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기아, 현대에 이어서 판매 순위 3위에 올랐고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8위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전기차로 좀 재편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0: 예, 그런 분위기 있네요.
1: 예, 그런가 하면 수출은 다소 주춤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중동 전쟁 등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4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5% 줄어들었습니다. 예. 고유가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왜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 용어이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갑자기 너무 최첨단으로

0: 3.4배 많았을 정도예요.
1: 오, 많이
0: 네,
1: 이용하잖아요.
0: 정말 많이 이용하죠. 근데 아고다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구제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환불 정책이라든가.
1: 까다롭게 돼 있고 또
0: 네.
1: 영어로 다 소통해야 되고.
0: 저도 여기 문제 생겨가지고 한번 고객센터를 전화를 하는데 외국이니까
1: 아,
0: 시간도 안 맞아, 전화도 잘안 받아.
1: 국제 전화비도 많이
0: 네,
1: 들어.
0: 되게 복잡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은 정보 유출이 또 어떤 식으로 된 건지 경로를 밝히기도 어렵고,
1: 예.
0: 그래서 피해를 입증해서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립닷컴, 아고다 이런 일부 해외 플랫폼은 국내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 더욱더 스미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여름 휴가 잡아두신 분들, 특히 해외여행 앞두고 계시다면 예약 정보 안내가 와도 꼭 다시 그 사이트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연락에 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원 안에 처음으로 대형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환경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1: 예.
0: 그 공원 안에 대규모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1: 국립공원 안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나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게

0: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침까지 부산, 울산, 거제 이런 동쪽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어제까지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거나 또 집안 약해진 곳들도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디의 플라스틱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연휴 계획 황성희님 청계산 등산 계획 있으시고요. 0874님도 영주 소백산 등산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등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0874님이 발목이 이상한데 완등하길 기도해봐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발목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창호의 드리나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Let Me Down Easy라는 노래인데요. 느슨한 악기 연주 위에 60년대 락앤롤이나 컨트리 가수들의 창법을

쓸쓸하게 부르는 이 가수의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나 로이 오비슨이 좀 느린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상상하며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지지는 않아요. 항상 힘 빼고 흐느적흐느적 그러듯이 부르지만 액센트가 느껴지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의 액센트는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면서 함께 들어보죠. 크리스 아이작의 Let Me Down Easy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불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김영재 명인의 검은고병창으로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흥겨운 향토민요를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건데 무슨 노래인지 잘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에이
2: 아니야 기물 고기에

잘 들으셨쥬? 이 곡은 전라남도 여천군의 향토민요인데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예요. 문제 드려요. 이 노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일까요? 1번 모내기 하면서

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들리는데요. 이 노래는 뭘 하면서 부르던 노래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모내기 하면서 부르던 노래, 2번 빨래하면서 부르던 노래, 3번 나무 심으면서 부르던 노래,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연휴 앞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만선 듣습니다.

0: 뭐 그러면서 낚시도 하고 태풍 때문에 팔러 나가지 못한 갈치. 그 갈치도 저렴하게 사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정답 4번 하셨습니다. 와, 전남 여천에 사셨던 분까지 4번이라고 하면 이건 4번이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 발표는 창호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였어요. 이
0: 딩동댕.
1: 노래는 거문도에서 멸치를 잡으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0: 오호,
1: 근데
0: 그렇구나.
1: 한철이 삼촌, 스튜디오도 만선이 된것 같아요.
0: 우리 스튜디오가 만선이라고? 아, 생선 작가님, 생선 작가님이 와 계시니까, 존재감이 또 있으니까. 오, 진짜 맞는 말이네.
1: 지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가 좀 부담스럽네요. 암튼 생선 작가님 와 계시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성실한 분이셔. 자, 당첨자는요, 128님 범장기지 떡 선물로 드리고요, 313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 티골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253-2626두 분입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28 범장기지 떡, 3137 어쩌다 못난이 김치, 4253-2626 두 분께는 티골드 세트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낼게요. 자,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소금의 노래, 뱃노래, 부산 통영 듣습니다.

0: 해주실지 기대 가득 안고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
1: 네,
0: 방콕 가면 뭐가 좋은지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요.
1: 네.
0: 오늘은 어느 공간으로 가보나요?
1: 네, 방콕 갔으니까요.
0: 네.
1: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치앙마이입니다.
0: 와, 치앙마이.
1: 네. 아, 저는 뭔가 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여행 나라 같아요. 많이 맞아요. 가기도 했었지만 좋은 추억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절이 전 더운 거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렇게 미각 한번 테스트하러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저는 미각이 좀 약해서 그런지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들만 좋아해요.
0: 어, 그런 음식이 바로 태국 음식입니다.
1: 아, 그냥
0: 요리 하나에도 예.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 다 들어있잖아요.
1: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0: 네, 똠양꿍.
1: 아, 똠양꿍.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선 가격이 제가 뭔가 구두쇠는 아닌데요.

0: 잖아요.
1: 스모그 그건 아시죠? 네. 이게 밭 같은 거나 논을 태워 가지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말 그 있잖아요. 아, 집에 와 가지고 코를 풀면 네. 매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나오고 검은색 그런 재 같은 게 나오는데요. 예. 전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 냄새. 아. 탄 냄새가 나는 도시도 좋더라고요.
0: 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막 개발되는 분위기 있어가지고 네. 치앙마이는 크게 한 세 가지 지역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올드타운 아까 말했던 네. 성 안쪽이 있고 네. 산티탐이라고 해가지고 로컬 아. 사람들이 자주 가는 네. 거기에 좀 집세 같은 거 좀 싸고 네. 근데 이제 되게 현대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근데 높은 빌딩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네. 깔끔한 동네 네. 거기가 님만 해민이라고
1: 아 님만 해민 거기 또 대학가도 있어가지고 그죠. 좋습니다
0: 맞아요 아주. 거기 치앙마이 대학교 있어요 네. 자 작가님이 좋아하는 치앙마이의 공간 역시 카페인가요?
1: 카페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 라이브 바를 좋아하는데 특히 치앙마이가 재즈가 유명해요
0: 오 그래요?
1: 네 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에도 재즈 바는 다 있습니다.
0: 아 그러네.
1: 근데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노스게이트 재즈 코업이라는 이제 바가 있거든요.
0: 네.
1: 말 그대로 북쪽 그 저희가 말했던 성벽으로 이제 도시가 올드 시티가 이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사방으로 문이 나 있는데 특히 북쪽 문에 딱 안쪽으로 들어오면. 네. 딱 보여요.
0: 오.
1: 길 건너에.
0: 북문 옆에 있는.
1: 네, 네. 북문 재즈바인데. 가보셨죠?
0: 가봤죠. 아. 거기는 뭐 이렇게 뭐 가게 안에 들어오고 나오고, 물론 이제 건물 안에서 연주하니까 네. 그게 있긴 하지만, 네. 그냥 길에서 막 보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0: 열려있는? 네, 열려있는 공간.
1: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프로 뮤지션들도 오지만, 그 아마추어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특히 그,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태국의 재즈 음악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그 노스게이트 재즈 클럽은 뭔가 재즈 씬에 태국 재즈 씬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와서 즉흥적으로 잼 연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아 죄송해요.
0: 말씀하십시오.
1: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 열린 공간이라 무대가 따로 없고 예.

0: 길 이 길이었는데 아 저는 태국 치앙마이 진짜 많이 갔었는데도 그거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1: 그걸 드셨어요. 저 닭다리 하나 탁 넣어가지고.
0: 아, 닭다리 먹는 거기도 튀김 닭다리 하나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은 닭다리도 넣을 수 있잖아요. 고르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거 부자들만 먹습니다. 아. 거기다 다, 그 토핑처럼. 네. 그거 부자입니다.
2: 근데 닭다리가 되게 다가 실해요. 커요 닭이.
0: 우선 열대잖아요. 열대는 뭐든지 커요. 바나나도 아,

0: Oops. Oops. Oops. Oops. Oops. Right now. Oops. Oops. Then.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른 Oops 듣고 왔습니다. 자, 생선 작가의 소개로 떠나는 공간 이야기. 오늘의 공간, 오늘의 공간은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치앙마이가 디지털 노마드한테 엄청 사랑받는 도시라면서요.
1: 그러니까 매년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 전 세계 뭐 프리랜서나 그 사람들, 특히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 뽑는데요. 가장 좋은?
0: 예.
1: 1위가 이제 치앙마이라고 합니다.
0: 치앙마이. 예. 지난번에 발리도 좋다고.
1: 2위였습니다.
0: 바밤.
1: 바밤. 푸켓이 아니고
0: 발리.
1: 발리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글 도시. 갑자기
0: 여러분 어디더라? 아 잠깐만.
1: 바통.
0: 바통이 있고
1: 예. 아무튼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우붓
0: 바밤 맞죠.
1: 바밤. 예, 네. 저는 진짜 여행 작가 아닌가 봅니다.
0: 아유, 저도 진행자 아닌가 봅니다.
1: 아유,
0: 자 네. 치앙마이 고산족 마을에 우리가 올라갔었어요.
1: 저는 별로 가기 싫었습니다.
0: 제가 완전히 꼭 가야 된다고 네. 그 새벽에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툭툭 타고
1: 네,
0: 현지 여행사에 찾아가서
1: 네.
0: 1박 2일 치앙마이 고산족 트레킹 그거 네. 했었잖아요.
1: 저는 진짜 태국을 한 적어도 20번 갔었거든요.
0: 네.
1: 뭐 그러면 치앙마이는 10번 이상 갔었는데요. 한 번도 고산족 마을을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산족 마을 그 있잖아요. 세계 문화 하면 목 이렇게 길게 하는
0: 카렌족.
1: 아 이거 예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었는데 예 우리 이한철 DJ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그때 제가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프리카 가고 막 네. 남미 가고 이러면서.
1: 아 근데 여행 작가보다 더 하드하게 여행을 하셔서 저는 진짜 잘 그런 데 안 가는데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갔잖아요.
0: 그게 4월 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더울 때, 더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울 때가 4월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인솔자의 인솔아에 그 올라갔죠. 그
1: 인솔 하시는 분이 진짜 큰 칼, 전글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0: 네, 그거 들고 있었어요.
1: 네, 그걸로 앞에를 쳐내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니까 나무 같은 거 딱 그 칼로 잘라서 우리 지팡이 하라고 주고 또
0: 맞아요.
1: 기타 가져오셨잖아요.
0: 나 그때 기타 들고 올라갔어.
1: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막 올라 근데 그렇게 오래 올라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올라갔어요.
0: 네.
1: 그랬더니 알 수 없는 그 나무로 만든 집이 있었잖아요.
0: 뭐 그 바나나 아 뭐죠 그 대나무 야자수
1: 어
0: 야자수 나무 껍질 같은 걸로 만든
1: 네.
0: 만든 기운
1: 기운
0: 어 그런 집
1: 그래서 딱 누우면 아래가 보이잖아.

0: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건 없어도요.
1: 그리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잘 갑니다. 진짜
0: 맞아요. 그리고 월세가 되게 싸던데요.
1: 아 그렇죠.
0: 장기 체류할 때 네. 그런 막 우리로 치면 원룸 같은 공간인데 네. 막 수영장도 딸려 있고 막 이런데 뭐 월세가 뭐 30만 원, 25만 원. 막.
1: 저는 15만 원, 12만 원짜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곳은 치앙마이에서 좀
0: 더 들어간
1: 빠이라는 도시거든요. 진짜 빠이에 간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는 풀 건데요. 네. 특히 이 치앙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값, 그러니까 집값이 싸요. 한 달 살기 하면 무조건 치앙마이예요. 베트남 아니면 치앙마이예요.
0: 오, 일단 빠이도 여행자들이 많이 머무는 곳인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빠이 네. 하고 네. 다음 주에 빠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죠.
1: 제가 볼 때 빠이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릿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0: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
1: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기록으로 만나다.
1: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 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0: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C여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련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1: 알려드립니다.

0: 통과 의례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의례를 말하는데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혹은 한 집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혹은 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통과의례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죠. 첫째는 분리. 익숙한 세계에서 반드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고요. 둘째는 전이. 이 단계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서 시험이나 시련이 주어집니다. 셋째는 통합. 전이에서 이동하면 그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가 부여되는 단계인데요. 도전을 완수하고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새로운 세계로 통합됩니다. 오늘도 나름의 통과의례를 치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 헌천수 들으면서 문을 열까 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